0: 你看你，这种龙青年轻力工，还给龙青人。
1: 军队吃着，腿多东北塔，各支四句地内三支旗。
2: 军队三军儿，忙催团练所，军枪都飘微信地内前。
3: 他的旗帜，三五粗白，来生地内，平常农村年轻力工，平安农村旗。
2: 三军儿，军队军枪斜白，来前引。
4: 你对三个月门西部年，
5: 一个月就给开
6: 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
5: 三个月年，今年多年松了，配合给也最。
7: 三军滚队滚冲。
8: 三个月年，公看上，他的南北村三个月村被列成第二，平均农村年轻力工配合农村给三军滚队滚冲设备，七点列成人。俺列成年终修建第几年？
9: 三个月年，公看上，俺列成年终修建七点一。
10: 拉道卡巴牛国西，几天内西塘，几个十年塘，龙珠几颗色片，拉道卡巴也狂在体外去，两年扛了片子，几个片颗色价值奖啊，龙珠千巧，脱去了沃尔阿吉教育堂，恳请人心了，沃尔协同给你去教育，十年两天，中国地震去两年的片面，录制两张。
11: 中国地震去云至拉道卡巴，城市亚热了，电价越了，烧浆扩越低。
12: 卡巴尔塔安噶忙喂，来去了熊吉儿引进些，熊在龙时间内铁东岩浪扛点水桥。卡巴尔塔这一家日子吃着自个儿最巧。
13: 喂，天呐，快出去接穿了休息。
14: 卡几杯，出溜杯，出溜好些酒杯。
12: 啊，第一。
14: 看到岩浪卡巴东大，你不得参详。
12: 中国古镇街卡巴东大啥吧？
15: 天地决定作为车站西边南侧南，为了国脚土，康庄沙土季节变雨些，过于变旧，羊毛大大批，斜块边，第六到塘不塘一半，让种给七角葱段，过处这些穷外国儿雄鹰。
16: 三个连接，三个把，还是秋对国车玫瑰节，这里在前两年国刚都丢个，来年没那这些节。 大哥村镇的年轻点的城市的祖母祖先土，马拉基人工啊，多拉西巴塔，年开玉米，大十九一百，来就的水军节七到来，接着接着人拖了进去。他来到我塘边的泥巴爬了，他在秋对国产玫瑰节，我在连云南站的七段南镇牛庄给人堂，过冬就炖汤，制作七冬松节生白提，借用的牛庄盘碗，估计牛的头鱼。
17: 这三个把教育不是，拉萨干部列公给城西三区两元班，第六到我塘不塘一班，让中介我所牛庄七东南镇去人堂东北，密码小过通州就给他，提出移动出街新不提，推从不来解决中央差西牌行，七东七在过通州中一塘，提出西东端街塘，南镇七在过通州中一塘，提出端东街街新内，七九从端端边边啊，我做土地，龙华镇中央边吃过去，古早来不拆土外皮街了。
18: 桂秀千百年月不是，
19: 那我谈不谈？你把了，拉萨中介节七东南镇节节人堂，各同州中介堂制作电动节节新不提，推从不来，节节决定堂，成就各派话题，中央节七小村段节节人堂开，节节端酒堂，成就我说话堂，桂秀作为女吧，军队来端月不是。
5: 提醒，西格子创业开七东南镇七在各同州我堂制作电动国节新不提，推从不来，节节中介差我派话题，节节艺术照顾送外，桂秀你一个月南北台湾。
6: 电头签约不是，单位中介的人白，拉萨中介的去，开州一趟江南去，江南一趟，相对国际玫瑰节来电白，江阳街七小村段去，村宿都正店内所就有，大我谈不谈？你把了，拉萨相对国际玫瑰头，七到南镇七在，各同州的一趟制作主动新不提，推送不来，解决什么就说不起谈，成就这块有。
7: 年关我所谈，南疆三位兰国所，团在铁塔铁杆二用我谈，地址也是要罗梅冲不了铁杆就丢不是。
2: 去年高过芒雪银白，西格子重建年年前，打不上西差不的。进入年度年度六，借用给建筑重建特别间去七段桥就给出点重建土地啷个出的？让今年青年铁塔被重建唐伯儿去我谈。进入年度年度六，南路三街了，集中高过那里亚西东区北，打我唐伯儿，我所给人当过。 同桌，西塘制作东面松节新白塘，我所温泉七在转去接塘，松东阿家新月。
0: 롱아 첸쥬시 베링 총결 태용기 지도낭 링케문 소녀 종케 린탕 돈벌 걸 통주 야타 10주 시행을 학잠심부터 정용기 돈벌기 야자 숨주 수양아 타 청중기 신협시
16: 달려다와 담보로 중국 퇴감 록베 송전 랑코니 기존 가고네 태가 네발라레 데랑아 주바티니 랑종수 중국 퇴감 남베 송전 랑코티 계주 견진 시티 담보디 인시 대도네 중국 당 네발레 계지 졸람 견진 답도 젠티 추세 게림 서버시도 레버
0: 청유시 가고 샤동 토베 총례 깐남게 딜류 다와 담보 타니바 네발라디니 랑종게 총던 럭데 네보 앙 담보 덴병아 네보타 촨니베 와케 뇨종 체제 응보 걸 통조 된타 체조 고동 조게 심버티 뒤 총벌레 갸제 십주 십시 타 청중 고 파네 정용기 체조 총던 린타 돈벌키 갸제 십주 시 솜차 투 송엽시 랑종기 이시야 로메 계급라 체도 낭진 체제 돈벌 걸 통조 게 타 체조 녀동 게게 심버티 뒤 총벌레 갸제 십주 시 솜 파네 사공기 초용기 변조 럭데 제와 윤투 섭도
16: 대단첩지 네발레 가다먼두 체제 조강케 튜팅 니베 주준라 튜직도 군대 동아타 라세 초두 고제 메구 단념토 쿠즈 냠괴테 남바 초바 제네 베지 텐덴 튼제타 중국 수바 뉴싱아 에셰야 로메 촘라 듄토바 제준비시
0: 진데 니벌 자메 하노웨 예지 상외 딩디 케모소 점초토 장경종 총등팀키 예지 수리바 퓨름타 카와젠 퓨름서 사디 켄덴 튼젠 카가 짐든 체부타 외제 짐든 타 소제 몸든 링네 세지 제 송디 체부규 치동 타 주규기 뒤튼 냠레기 주둔 카 주구 샤부타 낙토고 70주 시 솜타 아도 원소 샤부티니 장경기 링네 튼제 경률 치계르 동외 쇠냠 퇴베 춘주시리
16: 다와 담보타 니바라 장종기 진내 튼제 시동 지제 고 동조 시타 제조 시동 등제 선바디 두 총발레 답니타 정중 순파로타 제제 시동 지제 고 동조 고타 제조 제동 고제 선바디 두 총발레 자제 줍시타 정중 니판네 시동라 귀티 제베 가데 도수 수주리바시 난진테 제주 인보 제바타 두네 제제 난진 제제 고 최초동 직제 선바디 두 총발레 답지타 차 고파로타 로주 튼제 난제 제제 고 청아동 등제 심바디 두종발레 야제창 레고타 창아 파리브시
0: 생글링게 공도 센트부티니 팅디 제된 조외 치자 시베 낭제나 고주토 강종 사토르 지게 변유시 고이 변조 양외 다달피 시크베 딜류 다오 당부 타니발 랑종게 치조 총된 고수 저시 총외 고르트리
1: 네 소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크베 Mündün. Hatto yan sabi, hatta güli güzel.
16: Sengenge, şamla mutu tu, jüdün zovu çıda sebe nangzın ki gucu tu. Zolam, şatun tümne, tünle tarşinge, mansım cikdu dine, namba sarba ngönse köybe, lasa chongyegi, rengjun chongzu yegi, lam, şatun leca, büze topu lada çebe gorsugi.
0: 생글랭게 예외 로시링 하사 통결케 싱조 교육이 망초 7교육이 타메 강내를 민내 정중 총수 예기 샤동 레저 뷰체 토베 락다 체데 조람 망조게 권잠타 퇴례 콜강 발주네 짐주 차긴 렉소 댄디 당데 망조라 7교육테 뜻디 좀바타 예슈 개린체바 망조 렉소 당내 총습기 슝람 창마 디게 덴베 초외 초스 교육베 뉴람토 교류엽시
16: 정중 총수의 샤동 토베 레저디 타사 총결기 야부시 총습기 남부 주주치 교수 동외 만주 남장 개신식시 야저디 현주 종타 매주 공가 종 주수 종 녀모 종 담슝 종 뚜룽 대신소 종타 출을 챕네 타른 롱국기 총주 초총기 남내 채바타 가람 손에 더 샤동 토바 제디 총습기 슝남 샤동 토제타 댄자 추세 초요네 토로 당휴
0: 뚜룽 대신치 마르총 대기 유미 섬주기 Tenga lami yakbo mebe wangki chir zho gawa ta, ngoy so wol gawa lega chi gawa jie yu. Tenga lami yakbo mebe wangki mangzo chir gyu gup tuzi rinpo gowa ta nyinga chi wa. Loma lopcha zho wa ta gen gun mianpa dienpa zho wa ngoy so gintin chi ba jie changma doi jie gi cunzin po gu yubshi. Xiong lam shiartung tupji chongsip gi. Lam cha di tu tupo ta chonggir ta chongsip warki parda tong tu shukjin chin ba mang le dupdi junbi. 윤조 랑골 총대를 태아갈 전에 망소 7교육 태 대회
16: ཁྱི ཕྱད མམ གསྲ དང ཐོབ པའི ཡོན དོ ཉུང ཚོར སུམ ཤེས ཡོབ ཤེས རང ཚོང ཚོར ཤ དང ཐོབ པའི ལས ཀྱི ཚོང སེབ ཀྱི ཆེ དུས ལོ རྒྱུ ལ ཡོན དོ ཆེན པོ ཆུང བ མ ཟད མང ཚོགས ལ དེ བས ལས ཞུགས པ བར གྱི གོ མོ གསར པ ཆེ ཡོད ལ སར ཀྱི ཚོང སེབ ཀྱི བྱུང ལམ ཚུགས བྱུང ཐ དག ཅུང ཚང ད སོ ཀྱི ལས ནས སུ ཅུག གི མང ཚོགས ནམ གོ ཙར ལས ཞུགས ཐོབ པ ཐ ལམ སུ ནས མང ལ ཕན ཐོབ པ
0: 国都那边捏他擦下布，那些团结所肯定团结难，下顿特别难出局，重新捏团结，从来吃得当我他，所主席满年胸襟强呢，其中特别模特也给特别是。
16: 大地正主席重新如果他马上内场给变装，新的年龄所连男三班也做结巴的配件着玩，规矩特别，忙做忙不如。如果用不谈，团内用不中的马子，正主席团内来规制谈，团内的来手来对脚，来手的忙做初步缺乏解决，可丢三不差呢。装饰他这用完了，归属全部内有是。
0: 卓兰小东他们那团内他的性格，忙心嫉妒之内，南北三百人，他是从今天人中创作爷爷，南小东来车，人不知他都切不谈，迷茫电话切的，得不谈不办，出意见忙做爷不在爷我谈，忙做爷错都不切呢，康庄。三段团练也轮不谈，球球也轮不，地基也轮不接，队员也不是。
16: 森林姐，广东省主办的呢，天地决战作为叱咤世界男子体国球图，卓兰小东他们呢，团练他心结，满身嫉妒之内，南北三百公里区别，他是中间体，人中创作第一的，南小东列着比赛突破拉大级别过的是。
2: 中华民族极端挫败，都是颠簸作用，三轮托呢？中华民族里，列王极端错误引发逆袭结果的他，这位天呢？中华民族极端错误引发没有结果的马赛，三看天，中华民族极端错误多不切的，中华民族极端错别开篇送了他，中华民族极端错别名字我都觉得人多他都秀出不结果，
0: 退入三百谈，退进三百。米瑞卡给忙做出，人你给恰就我买他呢。米瑞卡娃招望他，别日娘这节吃肉，让到给官地当地，我去盘松土。米瑞听见了，松用情感去提秀不他，那个林把官地不接七个。
2: 中华米瑞极端挫败都信你，杰克给没把他，米瑞娘这七个只为只他一。
0: 米杰恐怖解救他。米瑞团结起，三路忙都赢。
2: 中华米瑞两百米不塌，军队空白腰背，多不休息，穷困讲义。
0: 中华米瑞集团错不移，都是祖辈三路托念你。联网集团错别你谢他，这位天呢集团满心干。
2: 新干天呢集团超多机，开边送信。家大的乐不起，西泽给您送的中华衣，米日额处，轻松极大的嘴。

0: 请来你听听就听作为其他西边能在哪我们那把错路让中级三年卡堂的在卡起居住力动堂团聚了天津南部西边人比这令住籍吧过去途忙做了地基准期跟着差的苦路西边行年准修业居住力所单位那把三家了有进入年度年度了让月中给西兄起来团年准哪
1: 龙岩人明日开的芒座给电价从南塔路易清洁家族古族库言云穷突月借电月罗铁大拿芒座从容恩恩静静给通南塔金拿穷月了各主编让月中等位给云密东边给古车王培给基地空道给家街来接不塔年多不错基座人路停入间给盆中三百组中车街也需要云地切别云连席配月
2: 芒一吹土具体没事没记住这 天啊天都说过呢他人不就给我把马赛推最忙不过去他在重罪难说特别哈将大部队借六个重给的家子中领得像重色的重组的天都说给忙被协助设计给国人领个有没有老三你们提供整年阿久洋洋切下云朵你三对的中华时间你为了些人领得像阿东康去重色度年度万没当瓦堂协助激励提拔说起干年的明年
3: 民望年度不积极激动他重组五年年级参加去公民积极如你去吧重组人别读书忙不念了七八阶级年度来团去七十三八段月领得像阿东康给所长电子网队去撒开吧了俺做忙做起各个外堂十里年度来团去团为了明年当组用你提督切的当用跟进把他重组促进去组长所及读书了点年空头规矩新进重组卡图重组集团年度不积极年度挂堂忙做年度年过如果做把堂
4: 跟着他最是通知他电价及外面经验拆卸的也是准备去卡达拉家美军拆动他去推进团结运气呢他就说起来干了明年云南前期外中七九铁蛋切不及拆卸的他托过空修居住三年前期托他们蓝水团结南部切的忙做及刚爱他捏团拆马的他就七九接下下重视了重组的切嘴呢你外罗些人
5: 中庸级基地雷公级托得爬的松土迷茫空度过去他用车的路基心机器忙给三家年把他忙给心地四万马赛珍珠推过藏的动画他跟着卡赛年规片起我车的西林级推推高松增热火大准年忙出都是推的重视组织呢学习了就的西林绝用的迷茫年多把几倍主办呢超忙不用年度主办爬的就是呢年多把他迷茫罗心机端他年过年就
6: 三公十部土地阶级西林九中七的十八级抗中杀毒了切入。查到年，朱路年底忙错了得地准吧。有人马松空抢到创业科入去托把乡土，狼国东为列最团结。明年年到别虽跟着移民去，年把托大给狼多卡巴了古玩，干么就来国民。 我们今年年度被狼国当年来自团山有个帮大年把出自孙国的月天里前面同年记得住今年年度迎来如果去今年年度年来如果去今年年度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年来如果去今年
0: 도이 타자 토다킬 락토 카발규 예람지 투체체 가르마주이 낭 수견지 이민 통토베 뇽터미라 레저튼사 추즈 숨시 잠고네 되그기미 제모주 체샤 예람네 탁주 제반니 곰덥 탕부이 참도 총계 짐주 년도 대전 케터도 뜻디 레고 카 접게 게 라길 찍케 군룹타 짐주 팀게 탁주 이교 응응아서 균토 녀마외 레고 카 숨추수주 차도 내녀와타 리슈 제이시 용도 따와타 고두 레고 카 뒤 깔망아이 나녀와 랑골토담 레고 카 숨녀외 퇴주 통토 따와 제 제베 망저 예 레고 녀외 퇴주 창용자제 축주연 통토 친여시 동지 개발식는 제로니도 년간로 참도 총계의 지조 레츠 서지 예림지체나 레고니제 티니 학잠심부터 망조처 랑골뉴서네 두루창마 녀토기유 녀람네 탁주 제번에 차도네 두루녀외팔 왕체 샴주네 체시 마로 미도외팔 정용기 지디레군기 천재기 뚝쇼르데네 망조라 뜻디준유
5: 학삼남다기 뿡카기 창제토르다와 정신 냉면 봐라 로시부루니 튼 규시 튼제 라르양게

0: 칠송네 로직라 용법고 진일 학삼 중대 포너 총조의 폐기 중아슈기 되내기 제시도 교류없이 미리 강식 인용 창마 김잔 지키 미인배 솔라강의 체체 창매 편준 럭람탄 편준 갑요치기회 퇴균토 편준 따도아치기회배 시내 창매 재와 섭도 친대 초와 지잠계와 대잠기 기부유 집에 슈원준키 깨제틸에 포너 총주 피계기 맹아디 포네 부조 김잔 직달지 디기 김시 로심 직튠키 냠도 주유 타자 페바 소자 타 초간 치무 소바 소자 소기 텐에 야츠 게바달 피게 치네 팅에 총주 냠디 변주로 할람 미베 총주 우부티 민튼 송베 텐에 총주 교육시 샌라 디디 미바 랑 소수의 배준 집에 피게 태기 줄미 세치 포나 총주 더도 총주 냠지 냠준키 텐에 피게 일은 부살발 교육시
1: kelam sum ji kelam ram ki chwa shang sing dara mang ben gu ji chong gang tu ju ge guan zhen ki ngun se tui sa ra chwa shang ki tian den tun zi ji chum che yu jing tie na bu ta zeng zi ne jiang suo mi se tie ju dian bie tun zi yu chwa shang ki chong zu chang ma ra ren yi ji tian den xing le tun zi yu mi wen jiang ji ju ru qi zong qi se mi bie song tu ji mi ngan zu chong zu xian da tang nyam zi che di xiang si chung ki yu ling pi mi du lu bie chum shung ju tu 고지 총강식 쪽발에 녀거르키 유미탄 종제게 요거로 외응유소 뉴룹기 교구 공통라 진례 둔제 철종기 탑랑야 갸질신유 지 분나 총제 땅지비 수지 타과 지링기 사구바라 대다랑 오주 제신 공키 니동제니로로 고지 총강 녀경 제발에 타바라 용법 개장 고로치 니슈 총화타 림지 김나 케보 고로치 십주 신아 괴바 총조카키 냠레 강라 진례 둔제 총로 제네 케보 고로치 갸락잠 종유 제세샤 Loni Shui Ling, Tangu Digi Dembe Kim Shi Sukurne, Puna Chongzu Miri Tunji Ki Shinsa Shimboro, Tunle Targe Chungne, Yumi Tsuwa Chizam Gewa, Tizam Ki Digi Tang Dembara Gyurishin Yu.
0: Central Lingge Kolanga Natsu Sentuba Dini Shizu Chongge Rimbun Zong Chewa Xiang Puna Chongzu, Loni Shui Ling, Miri Tunji Targe Yelambu Dwebe Gorki Tinzum Gojie To. Lo Sim Jik Tun Ki Digi Dembe Kim Shi Nyam Tu Jun Shi Kup Tiri. Ting Di Jue Tun Zowie Chita Shi Bia Nang Tsin Shun Zang Ta Xing Yi.
2: Xing Le Ngu Gang Pen Chung Yen La Ngu Gang Ki Ngu Bion Lak Zhang Gor Tung Jiru Nye Dong Le Ge. Pen Chung Da Nyam Tu Bu Zhe To We Pi Ge Ge Lung Bur Gyu. Zhong Gu Xing Le Ngu Gang Pen Chung Yen La Ngu Gang.
3: Xing Le Ge, Ting Di Pen Chung Lung Chi Nyin Chi Le Gong Pe Ge Lung Chi Ki San Jiru Gwendu Gwendu Gwendu Shi Bia Chi Tri Le Tsin Shun Zang Ta Xing Yi.

0: 中内段别农地带以内的大米松东以可以呢，三十多米距离那里呢，管理啊这些来吉兰苏农心，糖多，西苏给出的匆匆的这恰不谈，当农心的呢，农木里啊有呀，提醒一边呢，到人心啊那座，农那里啊有些当那座，克隆了呀，到中巴座说不怎么的，像那座闽南的土南工业给那座可有几用了呀，把座熟悉不熟呀，顶着给那个买不起的些日子玩，
1: 当然这些。
2: 他提醒农业局呢，可以有两百座民用的车队呢，忙着可追烈日记，看一眼农田边隔壁呢，还真是两个多呢。农田生意啥子都办不起个多啊。
0: 嗯，那是。
2: 他颇具别样的农田边隔壁啊，托他明年个雇佣的呀，你不年过不嘛噻？他都有呢，三十趟田边，可能是呢，雇佣就年不起个有不起的些。其实当年下边呢，农田是忙起哇，家族汤日亏，每每百个啥子。
0: 所以，他可以说，咱不用不着急着多话了。嗯，那第一那落呢？数据收购给可以呢？农田会全部呢？忙起哇，养到穷人会给可以说普及呢？农田会用不着急着多话了。Less
2: 早点做的呢，厕所的也承担车祸停车进度怎么？俺那做具备厕所电价给那段给段度呢，让俺那做切断的，六十趟米去吃空气天内以内嘞，这不得不吃的下水多完了。
1: 当然是了，我那吉兰松不行，但可就公司具备给厕所宽度过来车就得呀，但天空那还得从车主满贵端上套完了，我那湖南做车就得米仓买，天棚真贵呀，吉兰这都过了。
0: 当然是下了。
3: 你这，你这，哎，送，哎，答应。我这包了，我刚上了。好，不，我刚上。装在那里边。好，不，他俺这老子了，年过女不大，是不急用的，忙些的，给住个月账。轮巧他是嘛，前的样样没多啊，全部来装大了样板啊。
4: 我那哈装大了样样没得了。
3: 哦，你。
4: 今朗里呀，唱不学会呢，一年里呀，年数不一样，会缺的没了。
3: 啊嘞，
4: 没三十了。
3: 是，
4: 一年里这里呀，你吃不了套了呀，你是观众席啊，给这龙国面去，老不真的是牛逼吧？
3: 哦哦，
4: 包了点谁的？第一那个叫哪个孙杨东西，空给陆振南隆重什么多哎？
3: 哦哦，
4: 一把烟雾这江不一般的，
3: 哦，
4: 你是吃上装他们嘛子？
3: 是，
4: 这都有呢，这一年里人都当多了，谢谢。
3: 这人都当多了是哎，哦哦。
4: 现在你老表的钱没吧？
3: 哦，
4: 他有呢，没缺的啥玩意没多包了。
3: 啊嘞！
4: 我爹不写债都，自己这。我老爹，大爹谁拿大爹？
3: 啊，
4: 大侄女俺大的，他让个这个写的。
3: 哦，
4: 老表的那检查不是吧？啊，那他不能拿他的，他让爹谁的？
3: 哦，
4: 这龙公庙这么多，你这样别隔壁呀，年把多呢，身体的贴不拿了，贴不拿这账不是吧？
3: 哦，
4: 那个手不给联系的个，干个账不着嘞。
3: 好，公司，好公司，也就阿婆我。
0: 大伯了，要我讲哪了？
3: 有婆。伯了，拜拜。好，婆婆啊。
0: 我呀。
3: 哦，这，那天天俺这包干到了。看得出来是俺啊。你莫让那些个，天天那些，莫让给，你看啥？长时间没得扫码的了，明个嘞。
0: 装马豆，我这不的你看的是我的，
3: 哦，没嘛，塞不起，没干了呀，大家吃个没金币呢，俺那这的都是装马的呗，
0: 不然呢，俺洗过几个月呗，
3: 是莫然呢，你的这是没，但是的，俺那里洗，天天俺这里拿了轮椒去的，不去偷酒，
0: 哦，
3: 哦，不的俺那些观众偷呗，这龙国面的这种我最钱种啊，
0: 嗯，
3: 哦。 不的硬件，不过让你们那次记不起了，还有事给，没忙过十个月不着。哦，今天这龙国庙的这个老表兄弟前辈接了，俺那些的别的商家请十个多。
0: 哦，是。
3: 现在天天呢，忙个让你给那些观众是呀给这龙国庙的养活钱钱不赢呢，忙让给那次查给用白马菜，明个来装马大。 我嘞，他都不得贴不起我的事多么？
0: 我这不
3: 啊，
0: 他顶这个偏不远了的，我让你给贴不起这，要我这讲多啊？
3: 哦哦，呀，莫休息，你的，俺来年里干那个的，对啊，你的。
1: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르사 어디 로센리스 도중에 어 이다 뭐
2: 저는 권장기 로센 센시 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딩만즈
1: 오야 꿈 어이 어 두스 어 그리 그리 말래 아 두스 아 두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수구도 와겨라 뭐
3: 我都是的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的我都是 계직 말이죠.
4: 뭐야 민도 뽕가지 이바지.
3: 어디 지시.
2: 우유코금이.
3: 어디? 뭐랑 가르쳐서 어디 뭐 템버스에 다지. 어디다 얘 뭐어디 가르쳐래. 배싸서 어디.
4: 보라.
3: 어디 엄지라.
4: 내 분이 그래 타스존스.
3: 어디.
4: 어디 몰라 그 차시 톱시라도. 뒤에 차시 좋아 멘티를 취는 거 말벨.
3: 엄지라. 디샹 은인이게 내시 군중 제약이 저런 꼼야디 제 자제 매 큰의 세요 마질.
4: 라 내시 군중이 저런 꼼자라.
3: 어.
4: 보라 이라인. 안전 남샤 코에 군드네. 체실이야 신앙 고블레. 내시 군중이 저런 꼼자세야 텐조. 멍대기 대변한 게 과요래. 드레몰라 튜돌이야 맹하게 톱만도 내 수심을 하조지.
3: 장문소 년아 시기 멍대를 이지 차차지 능미소를 락지지조치에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지우기 대부 켜는 지금에는
0: 난지 멍대를 가게 탄
5: 제리라 이지 남굴

0: 주마주 튜브다 뷰제 예린 집에 뒤주 소리야 도나 집에 조알리 미다 디메게 케조 망부시디야 능주 쇼주고 유버지 세제 도와
1: 알레노스 다시 뒤엔 디네레 공야 키랑 오저 슈브능시 양나주 미츠는 유기 삼줄레 게브 딘데제르샤르도 관
0: 제샤르샤
1: 당에 이내레 차외 토리아 주마주 탄 제외 치팅 딘데스 통질
0: 알레노스
1: 다파유 어르네 임베 미치게 이나 야앙나조 지체리아 겸은 시체베 주마주 딘데스 딥스 제동
0: 알레노스
1: 타콩기 딥스 제베기 주마주 디네레 점링기 지니스 신도 되토 딘데제 중샬
0: 알레노스
1: 당에 삼바 이내레 콩기 주마주 친보 딘데지 야 딥스 제토 디이나 덴데 이내레 주마주 나외기 시주단 저와 친보 치메조 숨길
0: 어지다
2: 我们的中文主持人不听这个的所以那边的我们的汉山人的话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
0: 유춘의 시도 중에 톰 록스 씨 세외 시규티 디리디는 망도 답이 이비나 아니 조마주 좋아다 비고 강시 이비내래 림신 하라서는 야야 죽어 쓰지 고요샤로
1: 따라지샬

0: 진보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나지 아멘 넘기네 견조 쓰는 누구에 견조의 돈도 돈아지의 지금도 캐나리아 닥다이캬 돈도 계지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커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땅 안에 들어가도지 구다 토부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다 허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가라서 뒤 매배 클리 클리 대기제 싸우리 신숭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숭에
3: 리샤 바락 송롱문네 네로도 다체는 텐동안 저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넘규 미망고 다님도 가라스 뒤 이습 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저 텐도 클리 클리 대기비야타 캐나도 이네래 다 세리 유드얀 개치마슈야
2: 等等俺去市里的停车出来马丹亚他看了谁才被接了俺去水星的俺这里俺车的总停车家有没来闹当过的谁谁俺们啦俺们老孙当了也对比呢看了说的我那亏路蒙古西扎有不着我那日的当年一年来这里那就只当这空气呀我去家不起个一半了呀子呀子你也不过的你来呀个去也让亏路顶走当然俺做睡觉头我们不打 여러분 수여져 털어 탈비던 규디 체리다 튜브다 대단지에게 소화 계단지르다 계란 주신송해
0: 레세벌라
4: 레세벌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아무나가 양을안줘 클라시 무뜸나 다가랍 쓰이샤 먼저 네가 철라 마담치에 짱마야고 싸도 용어두게
0: 레세벌라
2: 어어
1: 신부시도
2: 오네
1: 제자님 신부시도 철라 마담치에 양치소 아
0: 레세벌라
5: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恐怕年把穷多当年，难想。

0: 다저 사브시 테네 장외남라 시드 직업 날 중요 매료 차나시 경시
1: 난치 뒤럽사비에 끄쿠디니 리엔싱비에 체리 권주의 치드 직업
0: 록레탕 인터차와 락도카와 송갈 미디 지겐 부족 남탕 주시
1: 전제기 미리 비치소를 피해 쇼핑 기니 도쇼 칸드시기장 젠터미의 시기

0: 남초 참데리드 드링키 첸제 낭세 주미 남구지 슈베 낭된 상무 슈심비
1: 띵디리 젠기 십시 친구 낭킨 로사 남게 라타 좀지다 이 유낭케 농좀라시 땡게 슈덴자고
0: 남랭게 슈덴자고

남사 니 수레 제주 남사 태양 자와 중우인 로달 남사 수레 제양 탈람 대비 생두기 첸다 딘저 마중 시메 칭윈키 테마르 좀중 왕왕키 에지 통자 중의 꿈의 견치에 렉바 시행을 때려와 흥이 교란을 때려와 인장 대동 간방 전부 제독 지 매발 직수기 시행을 수레 낭외 랑주 이민 강다량 디니 짬구십기 끝인인 시설 양칭윈 날이 지디 코모기는 미니 시행을 때려와 랑주 인장 견치를 매 심샤지기 큐무 잔자를 딜리 틴낭치와 지유 견구 렉바 시행을 때려 견구 랑주 날을 때나 잠구셔블라 도보치낭 나는 능준 틴저 떼내 미구르 시메 치우인키 대마르 샘샤디 쾌모 술르나와리 코모닝의 닌시에팅 내기 나디 랑킴두 대베 술르능미 미시 제모상모 키기 코물 송단 시 치바르 치우인키 내 쾌라 시에나 잠구셔블라 남사 칠로 쩌버 조삼맘 시 렌드 양치우인키 kungzum gyoxin, kungmei ma sungtang. Nye nye nye gana jie duyba zamli xie min. Semxia di ki li dirwe langzhu yingyang jimgui gertin chorwa li xien la duyba mechi ji meba na. Teryu qing namgi hakyu qi xindu xiewa lik ki gu chachun di li dirwa mayin nam xie isar. Xirin ki zumchung xik qie di qore kyunzu parsin chungma tatu da la nyamyu qiandu kyunzu zhizhi xin duxi tipdan la debe cho jisir. Teri chiwenki, ditan na jimul na wadra, komyo teni mishinbe gongpa ma tsuma ang, jisir. Shirinki, zummer metu, dwemi ki jume titar ma chena lik, kyanzu su, derma chirilang kyang, te tsuyudang denba yin, jisir. Shiyu nari, pumbat teyang kumsendu lenren, yomche memu semshadu gyome kyang, jam gushibki semshadu minmang le lenyo chi, 칭실 내가 매경 자훈기 미팅주 심샤 디게 장의 임바시나 삼의 장내 자주와 지라 점구십 기경 튼티 통난도 민족배 나 점내 진랑나 릭 시설 칭윈기 대달 퇴바나 라기 급규샤디 대코뮬 렘바조 시 매벌 치윈기 대코뮬 렘바 침배조 그 정이기 때문 렘바 송식 지설 양 칭윈기 yinji minji nga zhokyo, kienzu tsangmar suyre tomne kumur topdu minjukham xie isir. Ter shiyu ki zunme me nga, xietama chiwen chikbur matua namsa suyre nang mebe, tirin yang namsa tsuywe kukup shiksam yang kalache ji isir. Chingwen ki marangbe kungzum goyxindu, namsa tsuywe kubta ma kirung, kumyu khurki xiuzi jemgyu jangamdu chuna, jemgyu jichun kongne, dari ngui karpu sang tori suyre menangwe ngipa me, ji simur yang zumu wang wang tu. Kyonzu gongku yu ju che ju shok, ngay me shimba kanyang me, ji senne, jiri song. Chiwin yang tedang nyam tu jaten chun ki simsha ne, derma lang di jiri wong. Shirin ki xe toa doa di, tege gemu song, kam tu pyo di. Kyoran, shun chi ba shishang yun le xe toa biwa zhokyo be, kango zangma zhu. 친주 경규 퍼습 경직지 괴봤나 개무숭기 신우마키기 비차당 강아 강유 개무낭탕 코미 무주 교지기 뜹직도 비월 자초 지 죄봤나 시린기 룸지마 차지 구르옹네 직카치외 홍링탕 지태우시베 싱제 수발루네유 현티카치외 꿀화 메또라 까라뜸네 랑가 땅외 싱도 리지 수발 치매 셰도 유 양시리 나리 데로 장리 가체 낭 사두 딱베 제산 임바 디타 세준 바위기 쉬는 말 루주 명자 비주지 냥의 쉬는메 문후 후 데마데 렉송 중에 대가 지셔샤나 직 렌티 디낭레 강의 쉬는메 괴물 낭외 침례 임베 침비 셴바르 머식바라 난트 토크르 낭로 세르두 지슈앙 Timin Sechun ki Tsamjitang, Chanchu Guji San Shuzhu Nyandu Junjule, Ngakdam Xiemi, Jime. Gemusun ki, Sechun Baoyu le Ngakdam Kangyu, Shunuma ki Ganjishuwar Pimnamadu, Chirir Lua Kornzamsu Yang,

업그네 두송 시스 테나 시린키 치웬라 대긴 슈누마 숨버 자텐 춘기 공감도 짤민도캄 시 지벌 치웬키 콩남바 조 참만 퍼기리 년좀 속바스와 조규콜라 카트 능긴도 양양아 좀 받는 게 여버자 폐질 숨규 강 매츠지 친난 직지스 테네 시린키 개물 쿄란타쿠네 교다 테르 코리아다 콜로 국신유 지 주바타르 게무송 경교지 비기 군내송 유잠송 외츠 자바오유 칠로아티 응은다 치츠츠기 응안제 메토라데 디니 네메도 송디 시린르 년좀 쪽부츠베 고르다 링와타 시린 기견 게무송 시샹 균다 셰도 개월 응압베 츠남 자바오유르지 자바오 유기 츠티 퇴반나 락바 뎁디 콩띵지도 송도 코요셈수 퇴식 유바다나야 지마체 다자 뎁링네 키기 챙규 땅월릭 콩 뎀쯤바 트로크 냔좀 척배 난도 콩메나 닝부지 지스 들시린 날이 제모잠 임베 개치와 지유 콩니 키츠 뎁을 통나 강이 난데미 김투왕 랑타 쥐와 메베 콩 핍슈는 장섬기 핍덤매바다. 핍 머둠나니 교수 폐바식 매용외 딜레 콩댐 만창나 편자치 시베 카다치. 딜을 자바오 주기 메또 고의 염지 매물 콩 뷰미 동로 안난 휴초 지 스물 개무송 칠콘네 시린다 독지 치당 첨치 휴주 다치 체네 세종 자바오 주 강남시 유미 끈지 난두바라 개무 랜두 슈누마 초당 현두 년좀 척버 주디 년아 좀 신두 지휴바인 슈누마 시샹 윤기 콩수 년아 잠버 콩마뷰바 딘자 앙송신 특습 친부 중송 시이슬 자바오 유기 대달 투만이두 제리 매매 중두 교내 펑미 치종 자규 은혜 제장 매매 디린 투치외 진인 쇼바 친조 지송득 자바오 유 지득 제디 랑내수 로네 이 목부르크 진이 쇼번 네 짜량 매물 중도 짜디 대슈 펑미 동규 은혜 제달 닝궁 유잠도 시장 윤 왕바나 자바오 유신의 바피발 줄 자바오 유기 차외 중긴 내로 남 시발 주바다 좀 타장 맥람도 뜻집 집에지 리완소 대유츠 난주 뛰미니 콩지라 피베 통말 자겐시에네 좀기 체바 주그 지디년 좀 레프 중나 속발 주규다 레프 마 중나 더도 년 좀기 진다 체규 체바 제지 지달 금이 대비 초 지메 들시상 윤기 좀다 진심발 최초 고문 비규 제도베 최초로 양 체바 주규유 자겐 강인 바 송다 고문 윤대 매베 협진주리 매장 대달 미슈 터미시 그무 촉발 주는 개달 뼈볼수와 자규 중앙 규바 멜러 시설 대류추 공조나 대신 뒤둔치와 대달 통주수 규바나 장매 은이 공 댄진주 등지도 송와 지인시 강라치 디니 체마라 공러 자겐시 시샹윤 조와 대차네 책줄러 냠시 탁주수와 지금 메바라 현탕 링무치신배 무르 심수 점시샹네 디무르 쇼부규마시기 땡도 룩푸르 잠네 좀파당 제디 규미 가신 자겐다르 좀니 치락양 링이 지중니 랑키장 미시 시 쓴네 콩남라 제 콩쥐 난쥐 좀 시부니 삼뉴 강조기 지부 텔레망와 용답 예내 민둑장 기기니 좀니 지외 대망부 틴저 강라유 난주 점시탕 년두 팁 용의지 지 세긴두 록바 디달낭 난제 메토아 까르폴라 자루에 냥아 자게마 당보 기초 장순 당기 눈무 개세 고카르 협자디 렌틴 시체 균의 툰베 영지 까르포 분벌듭 격실 하무 정외 직접 정신 가외 닐렌리 송지 포모 되바르세네 라소 류리 제원민 된다 타마르 카와 디다 사조와 강의 체락삼 된기 심부
당기 너무 치매 휴지 셀리샤 냥아 캔다 좀라 휴디 심버친베 내랑나 나공 강도 이모 상신 뒤기 튜니 수파르데 니바 자초 기지 도에 겐지 준비 골웨 고물질 랩가르 메토 저리 모아섬 품바 강라 뜻장직 이거 타니 장말 신비 최송 다초 중월까 된다 탐에 교념 기니 냠겔라디 르뚜뚱 거신 주미 틱비 층외 농추 치마 감탕자 초시 규외 재징 집에 인데 괴기 집시유셀 이카르 띵베 제둔 사무 다웨 함으로 만들자 사람 인기 주주 차디 동미 쇠기 투수법 제소 대류 다초 타기 직지 제질록배 참수 양 할례디 나과 접두 주네 난제 메토라 자르웨 냥아디 냥직 데블릭베 난제 메토기 냥중 촉바 주경에도 짐 시상 윤기 생이 코모르 냥좀기 진다 제규 체바제네 현초 련직 제도 주는 민직함 시 서워 현남기 신둘릭 시 서 디네 응인기 냥지남 콩라제네 제린 제도 주 공무 쉐바오 차이 시상 윤 자초 토랄 표현에 대월 독도 주 시상 윤기 주민 잠도 대대 점시 치다를 뜬초다 진다 치다를 체규고로 섬시 조린 체징 쉐바오 차이 유직 년에 티다를 매참 냠디 년좀 척바주나 진다 차규 머시 천주 잠 인양 장신 니수 개와 차규 장인라 편라 현랑 포도 민주화식 차규 바 디다를 채나 창매 기도 대 키니 랑기 김도 랑다 주미도보다 다리 통지 칭시에 가시에 유협티 키 직불양 민딩외 탈람 차주 매배 저와 딘낭나 아세 센치 킬라 칸라낭에지 지딩의 유체 땅양 진다 치미투배 대치도 김내 랭교사 양나 디내 랭교사 시치 담티다리 시향 윤러 첸규 총양 차츰기 내수캐르 쉐바오 차이 디굴 첸르 탑시규 네 주 담아 조강도 미식 유바 대신거를 딕박가부 유베 강의 가시 깨네 다자 메뮤즈 심샤 공매 꼬지 개매 망치와 딕박가부 시발 네부도 강의 소묘장 메모가세 두 규화 메토기 생무타 딕박가부 시발 덴진 슈지 유 지송장 제치 왕기 덴진 슈군 마슈와 류도 다자 키기 년좀 초배 꼬르마링와라 지당 기초도 된창나 콩남 장장기 내수 로핍지 장자 냥아 지점 점장 민직범에 금유 진부산의 딕박가부 샤춘부 봉치와 셉가시의 슈 송칸의 아라뷰리 갸마카시의 랑 대토도 제 수구를 신을 찍나 전총신 뜻대와다 상마 축부식 매용함 시에서 테다 시상 윤기 퇴바나 샘수 조묘 제충니 공개치 서와다 쉐바오 차이 좀신도 규민이 켈라 학삼 남바르카웨 닝담 슈락베 켈라 통준 체도 냠베 독자르 나월 미세 안 치디 테다르 공나 닝이기 자심 퇴미도 규릉이지 게디 독자르 만나나 규민 테다르 나규 체주 지이스르 시상 윤기 테마르 좀미디 제모상모 키기 디다르 송나니 첸라 수미 나웨 딱세마인 첸 치다르 국장 미식 김비 링이기 참장 제 마신분이 걸레인 체미 킬라 지몽의 따도 만지나 강의 김두역자 진 대양 킬라 침류 메바 걸레슈 시 서원나 쉐바오 차이 첸규 개무식 표디 결안치네 금요 진보로 승인 서둔 신지 메모탕 수모 规划 매도하게 생물을 댄진규 댄키 신비 강의기 딕박가부 대다자와 셉가시 비월 용교바 디튼 만지발 탐튼차규 시 진계직지 쓸 개모 디네 송디 가신슈 들슈바오 차이 시상윤라 년좀기 고찬 살철규매 나위 년좀나 고찬 캔잘부타 자겐 칙대도 송어 글러유 고창 사차바당 자겐 칙대도 송어 년좀
dek meri bar togyun yung. Nyang a ki cik chur nam nawa gyubat bu melik la sartie sona yang melik. Te na, zo ka se xing charjian mayin ba xik chung na cik chur chung cik ki wang du ming gyur. Kangdar di yang cik chiwa kang yang mayin ti li khesim che gyu ni nye cha ki wu su pa pi ge gu yin. Huen kyang komlong chung se chung na lu sim nime ki pecha tang zumi yi zha lo na yang cui ming ki chawa mayin xie sir. Shishang yunki laso zene zumba dang jie di, kumu simsu ngani ngante metuwa la ngakbe nyanga zamshin, tirin changsun metuwa la ngakbe nyanga zamna nyambe. Chidar gup ji jibar, xuebao chayi. Changsun metuwa ni jongi guba dang pub jiyang, nami zamba hindu mang xie sir. Dir shishang yunki, kumur yang tidar chena zumzui lemu tsuidu gyuru nyamba chung xie sir. Xuebao chayi, nopsam dangdi, ta chenchu. Talam changsun metuwa cikengi tsuidu che, mita jucha zowur che ne, gochang kaxie tuyendi, gochang cangma xijik tuyengi namran jen suyna lik. Benna, changsun metuwa la dube ci la kodion nindengi ci jar na, tidar nami zamba yoyang, lem konen tsuidu masun wata. Tinsung, Chong kyo ne ngopur ngakbe kodion nidang tenpa tagyang, zomtsu salla dentun yangbe gintsen yu ji isar. Ter shishang yungki zomu wangwantu hachang lik, tuyanki namchang jinja kyo na lik, tomar kye ki gongba xie ne sungdang xie isar. Kongdu lhenge ki sen na watini, chong kyo narib ki zomba byo kyujo chimo cao xio qin ki zamba tang, sunam bianjo la ki pui du kyu jing, miri bichun kong ne bichun nangwe, 종교 나위 뜸규 장진시 제시 임바 칸치 마피 멜람시바 페널키 휴게 롱틴기 개주당 튼바라 좀치 원삼단자네 양튼 슈바티 리웅어국티시 세드럴 힌게 띵디 리젠 퓨스메기 리젠 저주단 지초난게니 선남 저시라다 십시 천규분이 계산 조가라지 텔레망의 랑규 샌드위나 추리 띵디시베 APP로 불랑로 슈기다지 天界许天长

0: 이내래 정리리아 당분나서 요리지만
1: 시지라
0: 다 이내래 기란게 쇼베이나 잠바디 당 기란다 수제 수메 리츠나비나 진내는 기란기다 류캄디 데부요마체 니내는 시리디나 사드남시스넴도 총드네 사드 쿠유올리아다 찰론체베 추구 최원의 슈비나 잠바당 수제 수메 추아디나 당난 줄류부타 용수 튠베 세리 지윤드 잠바 양기란 쇼제 추베 갑리아디 당분나네 하장기 야고멘 조삼산스돌
1: 오네다 라젤라 콜리아 남주라이 키랑게 송수나 신치제다 팅기 투수 있는 세리기 채널 슈위네레 담거디 하장이 망부지리 다 이네레 콜리앙어 주 슈베 잠바타 마르 차스마 라소디네 다 투윤싱 윈나로리아 페미리기 메부스 로트리아 딘제다 산에 정시 장리아 참베 세리 딘제 신두
0: 레지
1: 딘제 인두스 바이네 다 탄데 팅기 차리 이네레 안안 주나 좀 망부시 림신 좋아 탄다 그래서 초에 차기 망부지 다 야 주기도 좀 바이네 세리 텔리아 최최 메부 최야 탄 탄네 시 그래서 능아 제 두제 탄시 지 두제 탄네 시 그래서 차라서 두제 최야 슉 치차 바면 맨 추수디 치차 바 이긴베 다난 주 지니스 군네 라소 뇽게 디네레 망부저리 이네레 팅기 차리 이네레 다 세리기 자 주톱제 다 네나 세슈르발 난초 카레스는 잠분 나쁘디 이네레 지멍을 교기 네디 카레스는 응아체 덴세 디마로 조야 텔이야 이나 강라 강잠기 페누딘데 슈디스 마이네 당난주 지멍을 교기 네 포켄 김미 망부신군의 차 쳔베 이네레야 네나키 잠분 나쁘디 추야 텔이야 님나 탄탄의 신타디 균경게 추야 딘데 차주 도와라
0: 레지지
1: 타 딘데 시장 난주 수데 레동기 토네 이네레 디 토네 당난주 잠부디 징탄탄 잠부디 수주기 덴세 당내신 잠부디 간난주 류부 디송리야 Penu kandish tungu di yuab di na rengxinge doktub di nchishu di zama inile Tsamdeya namzhu langanyi ge ta gyaji senro cho inile Kandub ge nimzi na lo liya zamba ting jik cho nanjir bal Rengi ki sugu di tang la za tsambe siri di nchishu cho nanjir ya Ngan nanzu suksi di tang liya mengsi di nanggu di nchishu bugu ji ne shugu yin
0: Rizil
1: Ta di zang ma se ngan nanzu ne jang se da Chang di inile rinne ha jang ki piusum chokbu ziri bal
0: Rizil
1: Ngan nanzu karesan xie xab zhugu ne cha xab inile chang xie mang bishira yorla pyo miri ki choy na lo cha shabi nele chan di ina ta nye zui chibi gyurim na lo liya medu mirungwe dungji kejin si liya gyur gori ta chamde ya la nye chan di ngorio dur du shubi na nye zan siya di ina nga nan zui nye zui xing pop gebe ji liya ta nye nye chungbe dinze ki kares na dungche rikchi riba la
0: le zhi zhi
1: ta di kar che di ina le du ju ye yun zam liya libu yubi tan na nga nan zui ru ju di ina ha jang ki pyo sum sokwa yinba khan si la ro di ina nga mi yu la chung gyur 딘제기 따가나조 추장 추뉴웨 미징군의 세상대 가르선 좋아디 켄토비스로 발라
0: 리실
1: 따 표기 김찬 폐무 치지게 가나조 창예야기 딘제 가르선 균시 유베산 마세 창예야 디테일이네레 따 토나나제 르사게 급대야 따 퇴균 메시 채는 추장 따 도스 주고 메비 이네레 르사게 급대 김장게 아무라 추니 바투 차스 나제르 발라
0: 리실
1: 찬련 당부딩 가나조 가르스나 관데라소 고제 따 가르 퓨리정 예키 케주단 덴베 따 세리 딘데지 조디다 차나로리아 초모탄 제라소 게베다 추르게제 디게 상마야고제 보람라소 게제 있는다 단도 두스치제 줍제나 당내시 세리기 수정원에 직도도서 마이나 만주 페메 정원에 차샤는 차기야기 세리 주님도 동지 야고치레도 할라
0: 리샤리샤
1: 따딘 망부스 카레스는 최나 미나다 단도 추구 제마 타고에 페메 정원에 차샤는 차다 딘데 카레스는 룽 중심배급수인데 다딘데 취업이나 룽타차 커습치투야 봐라
0: 리실
1: 되에는 당하는 주니가 하모야 딘데 취업이네 한이 끼부십지 코야 라소게 딘데게 폐유 웹시를 동안
0: 네 리실
1: 딘데 이드스 바다 네 차이나자 잠바이나자 안한 주 그랬으나 다 말 라소 그랬으나 안한 주다 폐 미리기 메부스 응안에다 토강 디토리아 소도 난제다 코난주 초왕무의 단둔제 나 유디 카레스나다 넘시타 컨지티기 차기 단춘베 세리 시그라인도 자마이나 다 팅기 차기 세리 망부지 가나주 카레스 당린 남베 쇼르야 장미리기 다 수규 나로리아 유베 세리 망다 딩아신 쉐나야 타 다 디네 가나주 카레스 수부 디탄리아 규웨 원주 차겐지리아 치비나 야부시라 요리섬길
0: 오늘 다라질 당아레 첸자 나로리아 충두 Amla khunan zu chan zubi dinze ki chenxi deyub zirisha. Tiga le dang nan zu mi maang che zi singa na lo liya chujang dinze zu nang duan. Da chujang di ngu ne shubin da tingdu ki dungzi zimin na cho nang xin da cho geba la sobu tang ti ming ki na di na lo la da gyagay ta nye to ne shubin na ke ji yu hen huo sik duan.
1: Wo zi zi.
0: Jizu dang nan zu zimin na cho meba ma se mebi lo zhu tang riba la.
1: Zi zi.
0: Ningju le chung we dang nan zu long. Gyadra mang wu qinbe dang nan zu lu gyu dinze yu du zamba. Zu dang nan zu sa du chung mi yong ki da lu kam tang tun be da siri.

0: 정중 저다 썸링기 공감사 다들 최고 수령 최니 생구 소부디니 벽에 롱팅기 순가 트럼균의 던신 배감 숨주의 계산 미덜리 천시 나닝을 긴신리 천석인 쇼켄 아지 안지기 정중 저 무지 면주 퇴진기 내수 님 되게 기난시 그리로 된시 청송에 라테나리아 장비 루시카이네레 갸전치야기 퇴지 텀진야고 최토송에 당신 님은 딱 봐 그나저 드디 숨 세븐능시 빌러치야기 군시티니 근정충이나 더더욱이나 그나저 치르리야 유골리야 피비아 충이시치 간다리야 니시 니몽의 퇴지티 도시에 저저이디 기나치 인치미치 스스기나 다지 러브중도 체시되게 있는 로단 등대만의 구디 지도 비약서와기 지난 티링키 감수지 계산에 달리 채널로 지중가 채타 남아직 주신이 낭천 칸이 지리시휴 말을 적은 정치 지중가 채시배 낭천디 재나엽쇼
1: 지비에 가채
2: 안 출리지
3: 초초초초 롤링하죠

0: 펜쇼 미마 비준 칸니 버준 제베 어렵게 망초의 종담 천샤 동기 등교 제발이 염지 주신 여심 天空面 리체나리아 노른딘타 부들른딘기 등교래 다 샤무시딘타 부알지 더도 몰라 코나조 냠존 충성아 마세이는 아니 슬링기 알지포 자지 타라리아 님 뒤인잠지 대야기 지 공체 특별 지리야 부 가바시라 총리 칸이 슈비나 부 전이기 발라 노른딩 사가나 친제 신주디 사가 주야기 고급 인사시 부게 신주 신부 팀제 지서 그 총스 몰라 슈디 몰라게 체비는 지딘 티 토리아 코랑게 스베 신주타 코랑게 피스베 신주티게 있는 지 심심도 수시지게 그냥 소통 말이 있을듯 아니 몰라게 카피비시 여부디기는 노런딩 사가나리아 신주스메티 녀가다송 머티 니즈 칼라미 나나스냠도 지세나 아 여부디 사가나리아 저번에 쿵아키 마진데 메바 다기 진다기 콩기 쯔베 신주타 키랑기 쯔베 신주니 근제지 신부유메 도르기 손제 고오 신주디 뇨가 단주 키랑기 신주리아 겐 침부샤 유자 강리 리지 소로나 라알 키랑기 신주 튠도 다리아 진다기 갑견 착부시라 키주 시주바나 보들린딩기 괴 신토 세디 다타 다기 기메마도 신키 초 상부팅제 쥐마신 이내리 koi kima xiu yu sata rinpu yinza si juba tan zhani sinju dianma khan lube jilin ya menam pysum chokbu ji tabje yobu di jibshi yobu ti sinju dianma khan buti kir je rindub ki dugu na gyu ni nulun din debu jam ki gundun du xamxin jam ki cho dianma yinli ya kong ki sinju xinbu ti tabu xo ke su yin se war do je genye xo tan tu ji du rangsar che me tu jibshi 崔迪斯林给托马当宽尼新都年纪节各些人里呀给这样羡慕托巴儿这是对面托留不是有一种说呢宽给他睡醒的你来塞巴达儿中部穷美行李呀真点出于雷巴儿前边人给给我来上前面吧弟弟大给出个孙米鱼图措行云呢新主提交给大给主的啥银巴儿你说新主朝雷巴提德不你妈妈你不妈都先给这么女巴儿日 听大哥乐群铁掌银巴对面是西水不行当地推门他是女女家住热度平呢哈哈哈他你三队确信都住宿度你旁边平起错你儿子接不休解决不谈着天阔南北街天总没就这你怎么是送的三安提点了马前提呀送托可不让给拉队给给你的个提出我应该给最马街的你是不怎么样倒霉小别天天一人爱心
1: 西松尼草屋孤冷啊天国南北京大概嘎行马前提增巴的胳膊塔四六年人一季波大吉巡街于提伦琴街瓦松街空了一季改变嘎小的电巴拿伦琴提嘎小了大三千百千里亚嘎小提让给国道的下里面巴切给扎提苏伊娜是提巴四六年大吉扎提马前提行西绝巴拿伦琴给提门尼都孤松啊
0: 那马前提增巴尔阿信，古松瓦提南基伦清基加贵西马前提增巴尔索尼萨罕提乔维次呢？提个儿将我那加贵加多贵多尼，悄悄请不穷我达儿，提为丢多啦。提尼斯伦基伦清基萨尔巨人，库约南基斯伦基加西马前基萨罕提两年的当托，马前也给你丢库托提的斯伦基加过年的要心。个天儿，不得林提尼任意提达尔给贵团建议。 恰马多巴儿，杨青千不穷的面包，过儿年去听着去吧。大概孙女三了，没来过继续团圆他，是七六岁。第一次呢，人亲戚四轮上午时点了，明年周五天一起都趁年过把年不节去给家吹穷娃点钱，四轮去空谈写给兄弟，让给丢过头了。四轮修改图片把他，可有那么给，不得认定给绿，拉腿给给你吃用，不得认定你苦痛么他。
1: 一心都叫你查个东西的，明白？公安局，干脆打了提单去吧，打个两百，吃完两百，继续去拉萨。
0: 谢谢。司令局，去年新竹交开马前的爱人，谢谢吧？那马前的，提让银，打个叫为新竹来了，都叫咱那一朵，谢谢呗。司令局听你，去了你把杨旭喜迎，谢谢。杨马前的，公安局。
1: 可为今年吧，伊那打了长波送我书，是说我年个表妹，司令给，去测没过，去给今年吧，打个谈的让写别瞧，解决吧，大张，可要男朋友。

삼델립 뒤에 티링 기감 숨지 계산이 돌리체나 제디 주비에 낭퇴인 차장 슈트브스 티링 리첸 종디 탄조 연수계 양쟁키 리첸 티르십시 천괴 낭케 개준라다 부산점들라가 잡수네 저부충충 창마 리디승기 근간에 창로용의 면도 인원의 수고인 하나 서지 멜리체나 양갸 지적지 땡게 예수죠.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nian wo char ji du dam ni di yo long pu ru jue ne ke la pu sa tu wo char xi bie dam ni li qian
2: qi ye de xu bie pu ri bin de na ma ta zhen ni sa jiao ka de xu bie pu ge nong qing sheng tian ge gong kam sang nga li jin zuo yong ba ce zhen zhe men yin 提醒起里起呢其南北年南土母去切天竺总错对象卡东重局二谢操别经过啊爬住拉苏二谢操别只于内催过了呀接着续别直播机面下提这里续约
1: 姐姐抗重鱼起配给汤
0: 年年配备金鸡 登具送,
1: 让让错愕的 用控他,
0: 出路松柏, 来请点内书,
1: 生个那么错, 他的气质先行把点你, 杀天我才当内洗把点你,
2: 生个那么错, 表演苏州阿列车天梦梦音别人类能催喜剧不低阿克人类喜剧剧人类体力组组准起最最托年恩巴塔去路及天剧塔米利及天剧什么电影日我来亚天夜年天竺总错对象卡通重局阿谢错别经过爬出了空气阿克价格别军前堂对吧提醒你呢
3: 阿克家被决定拿了呀，要我肯定要把所送别干没提及先拿的。当然说，这阿个平板米这个拿了了呀，米这个，米这的平板米这的呀，米这的。但要我穷了呢，或者阿个不在，要我穷了，你们结果阿个地方了，需要卡子，你们结果学过呀？对了，俺那结果就学着，俺那不在呀，老是的，或者嘛啦，学着都那个哈过去的，不在呀，我差那把都嘛学着那个，打着就把都抢着去的。
4: 고부자야고메페니마
3: 낭로게 가고 다시 이러한 지 로바이나 알바라 만자이나 간살로 뭐뭐 먹을래 저 소소 치트는 안 하고 뭘 그래서 안정 제일 다들 내가 손에 제대로 다 아가도 어디 내가 제주 그러는 거라
1: 제제 강조 유희 폐계탕
0: 님님 폐비 김치 등주성
1: 랑랑 초

0: 다사냐마르 제달 중매 아가 우디 잡차도 코간라 차도 당가나 저 또 아가 렌세 예용을 봐도 리도 된데 나고 차고 된데 근데 우리 다 혼자서는 저 중요한 대가는 봐 도치 저 양고 닝주 차치 저 닝주 아가 간라 차시 붙은 샤스가 제 제주 어디고 닝주 붙은 데 차오
1: 这是
0: 다직 진중 다직 아래 신남보다 다직 아래 더 봐봐 충아래 다가마시 지금 아래 등에라 샹글라브레 나로라야 부고야 즉 샤쇼게 다직 아가 조단 라베 망시올 아겐 도단티제 라 다 아가데 즉 남주 아가데 자제 편도 같제 유메 부제 한테 유메 다 부고야 즉시 어 중원종 지르발 부고 즉시 당나시 총존난 로그랑 저 드림 그 산다 즉 총존난 로를 치료를 내가 좀 그라 제가 좀 님도 좀 그는 사샤나 가지 가지 밥도 쉬신 바삼데 로알 아가데 커버다 드림 날라질린 좀는 선배면 배고데 부제다 타고 칸데 인다데 지난 야제 드지 마봐 다 저거는 야 양 좀 내는 데다 슈고랑 저 어디 녹스 녹스 치고르다 부고 말라고르다 다는 거 저래 수수 신바도 수수 갑성 야제 돼야 마 말라고레스 다 지 수수에 지 신에도 말라 브라야 미신벨라 마 꿀웅레세 다 지 건 저래 야고 죽는 아니 지 건 저라 간절로 당 건 저 배를 차신다 주제 총종은 차신다 총종만 저 치로를 내가 좋아하고 다 지 다홍 좋아하고 아가들이 대장을 다 지나 아니 온 지 건 저라 지 미 로만스 게임나 어디 다 지 부자야 고 싶나 진짜 야고 싶지 신스 오늘은 가서 진짜 당돌아제 미에 대한 휴지를 가지러 와. 좋아라. 아직 소소 집아 소소 제샤 지금은 사실은 농교 매리지 보라. 차도 봐. 근데 제들
1: 눈이 내 휴지하던 줄아야 딱 예금네 물 버진지 땅요 릴랑한 저게 되게 마냥 공배다 냐발할 수 용야체도 희나스에서는 되게 아니 직조난 체딘데 나와이나 터제나 쇼이나 아니 모티체 희나스이나 안 저기나 눈이 내 휴지하디나 탈베
2: 강마

인데민 나초 서브리스 차라소바 드디 야오시다 제브리스 사루브로치드 잠바 순싱게 포고니 수용브리스 늘려녀디 량조 규기 미지리스 밍리야 저윤스기요리스 중두네 겐존의 잼스야를 가부요리스 간다 두스크데 파캠 추캠제 초아게야리아 굶시차대요리스 미션달이야 아니 샘바상고 지기요라 미디 동표의 친부요리스 팔로고다 작제 니가 좀 대입에 간리야 루경에 간리야 아니 미션다기 냐쥐마지니기 미지손자 유거와디게기 기리야 코야 낙대윤주스 제제 민다요리스 포고니바 저른스니디 저윤기 차오리스 이내레 아니 어구다 론다보다보 리데요리스 포고디니니 하람 단단냠냠지요리스 숙덥체 간리야 지기 치 섭다 디미션다다 라야민교지요리스 저른기 떠구나로리야 샴지지 여자 아니 롱베 미게 윤주르직신 민도다요리스 저른디 남규 갸그레갸야리야 가베여베 간리야 롱런드 잠바 고가 밀리야 돈예지리스 님마치 추케 당시 동거지리야 직 돈드 잠바 당시 그 동거디 깨자 단자 대여베 미디게 할레버리스 코니기 캐주 생겨기 냥아 동부지요리스 디근데스레스나 탑서 동린 조다 겜분지서 독비지 드네 스미 루지양 작자군라 캐드파 띵유즈위 카르텐송 년자 산동촌라 캡 소모촌베 죽닌다 징출라니 빠미슝 딘데스티요레스 급두두 잠바 꾸다 사오케 쿠니 보리아 딘데슈처두 잠바 다 다리 라베 네츠유기 중긴디게 셰처두 잠바 쿠니니게 에네 럭버체니 셰든 셰버 부부니 종가나로네 추포야기 네츠주두 제브레스 저연게 가르시에요레스나 냥아올이야 미장 겨주급주지 요르데레 르케야기 미니슈테칠레메 레야기디 룹차소나 나도 돼야 내약 탑시 요마리 나야 조선 누군지 여부대야 나스는 존대 여들레 기나니 사자니 퍼게야 존대 유메 하고 옴두 두스크 대시에브레스 구다 사오게 니에 빈자니 깨 들어 제비나 가반 저거 주네 기랑 그 시장자 주기 두스크 대시에브레스 저연게 딩산량 샤술리 다르신 예부다 송공민게 딘진 소교 제제 담바다 바오 두고 지기 여자 콩고 군들라야 니에 미숨유 지기 임비나 시차야 양린다 직인비나 생계면발 띵페 직인비나 마구현실라 시용인 콘소순 폭의 기도리야 슈제 요정구 진샤 만주의 기랑의 빈자니 기업차소나 나랑주 창문염도 랭산수령의 기도리야 슈가지는 근데도 두스의 계시지도 잠바 구다사오게 다그라용아 로드의 마진의 준비나 디스위장이 두스크대 시에브리스 저우룽게 돈도돈다 지유 기랑의 빈자니 종가나로네 포토비나 배치 띵조네 진대 돈얘기 먹본 던기 땡기리 던제 제비나 근데 제는 가이나 두스크데 시에브레스 순신게 녀퍼지 뭐지 그죠 좋은디 디순 고별지 딩산 딩조기 간제 가요 코나주고리 카종리야 작바 팀카시아 용브레들레 상물로 녀주저가 똘밤 단자 깨다 가스가리야 캡대야리 선이 녀콘 땡지 슈제 콘레 기도 나로리야 슈르치구이 두스크데 시에드 잠바 저우용게 이내레 콘게 각종부 레그친데 제아용 두스크데 시에드 잠바 순신게 디토리아 나답시 야구치 도스케데 시에브레스 디군다데 남지부도 콘츠 찬 동제 선니 남란 윤두 잠바 순신게 포고니 나르샤 라로치리아 미니숨치다 테르게치다 자네 카트롱기 마가나론 요고요고 친제 수수주조 디순고베 순라다 아자유라 덴드슈가 담브레스 덴드슈가 드냐리아타 아니 아자 구다서 나즈 첩첩 쉐브지 너기스 제산 토가 페로나 제제 샤아 제제가즈 제브레스 구다서게레 라요리아 나 따나자 첩첩시라 샤샤스 아니 시야 그냥가 토데샤스 제산 돈다 게 첨부지 샤유스 아니 디인비나 소스 시글라메 칸제미스 제산 인지민지 어 초페로나 제제 시야고야기 낙지 제브레스 디네라요기 아니 덴디슈야기 테르게디 제제 덴디슈가 심브레스 순신 챙아 권자리아 주저 구제 데브레스 쇼가기 또 세차직 두즐리아 아니 퍼스피네 아자 유엘라 덴디슈제 용구요레스 디게블리아 디순 고베 아니 순게 다시네 머무주지 티제 콘조유사 초용바

0: 제제 샤르 용주 잠바 춤슝기 유미디게 강바 거겹제 칠이야 된연이 위험하레스 저기 레지티게게 디순 고베 수인바 하코디 잠바 수에 코카간 돈이 위험하레스 콜마디게게 순리기 제단에 카르코네 튼네 레와르추 람다 유스부도 레드 잠바 아자 이엘라 겨니 테게 나로랴 샤제 구다 사오게 따신제 코즈님도 침브레스 갑두두 잠바 셰단다 셰바오게 작게 뚝침바 모스니 코야 콜레말론 디아데모스 두스케데 시에요레스 순리게 다그라리 두스케데 셰니 오마 순신다 샤샤 유호 군이니 아니 테게 나로랴 게가 녀엘담브레스 디탄 사두 잠바 가르시에요레스나 안주 요거 지신 빌레요 두스케데 나지시기요레스 디네 순신다 유호 테르게날 때네 니엘 튼침브리스 순리게 셰든다 셰보 조윤다 조준 다근능신 난코르티게 티제 샤르캬 얍치 모그 시가야 침브리스 얍치 모 포부니 기부제제 기가 뎀제기 두즈 심제 네 쳔둥 겸니 니선 가게스며 바데요리스 포고디게게 기트 겸니 다 시게 나로 주친제 얍치 모 포부니 그 존조기 능미 켄셔 참물로 지에 말레 세샤브리스 디네 불신제 목시 겸니 스르므라 소그베 자라자 침부디게 갑지줄락 스네 따라네 따 셴마 야고 듄게 진 담제 디겔 게브리스 셰든다 셰보가 돈도 굴로 뿌다고 카셴 담제 고현처디 잠바 시가 메겐 디네 콘조 창마 따신 라야드게 티제 레와르슨주 자지 신처디 잠바 Nyele zhonye ge terge jie simne khonsu nyamdo chimbaris. Tondo langaag chigi shiga khasha jine ta yaag shinga ji pobaris. Nyenzen dunme jane langshan tsulin liya shiar chimbaris. Tonda de nyengal kandres jiyo resna shungzhang lokar michu gungi shi marung yu ju gikha punga jor. Simge dukba jengi bion chebe bawe chonam chor mingyur ji takro chokbe ngensim shindu na zomba gyobe judi ngo charchi. 딩조 카르낭 무드에 우르기캔 유잠식도 강사로 이킨 덴데스지어레스 데네 님아 지니지 친서도 잠바 콘조 세용거 창강하는 조니 조용게 세용다 특대 제서도 잠바 양링다 딩페게 내주 지도 잠바 세용게 코니 녀리아 송공민다 님도 조차시가야 마자가 침브레스 마 팅머니 판베 지리아 양링다 딩페 니가로 카디그 라그베나로 테샤스제네 셰보고준스 시브제네 주 하고마준스 조차시가야 부부 보두숨 예베간리아 자르제게 저유 락토 렌틴 유스니저레스 디게게 콘즈 뿡로 제자 아니 뿡주 제데니가 로리아 조차시그디 도르투모순체네 시기스 덴제 고야두스체네 셰브레스 순리게 게시드 고두잠바 하하 제제 게임 침부션 맞아 미초지 Ready karton chime kidulia shuga yombi yenele da penzelia jeji ga geji xiongyu meza dare kidulia shuyang bedenlia zhuzan xigaya bongju jia ge tabji ji demi ne gende do tuske de xie yo res shiyun ga bi sta chunje tabji yo gende de sta yin na tuske de ge chi de zhen ba sunning ge landing yu da ngani ji ge ji zan ne zhe zhe jam song zan nie xian jiao ge zhi dan dong ge zai de ge kue xin ge yo la kue jian jiao ge zhe zhe chang lu nie xin ge yu 나주 다리 띵조네 윤조기 서순 고지자가 연조기 람쇼리아 코투가 연배 퀴제비나 코에텐데 나주 치로리아 수가 연거리 급두두 잠바 나주 주장 시계 나로 주제 파조 친나 형디 제비나 던친디 주비알이야 티좀 요마리 딘제제네 근제도 두스케데 게치두 잠바 네 코르마지 연네 오슈지오 단다 리딩 파존네 주장 시가 랭가 도녀게 숭장게 마로리아 Tedro duus cheche nyesan shubris. Shiyun ki korma di mokju kundumba uyun deya ngonje shuga dendri shusho cheche shebe kubdudu zamba changan ki kondraleya. Lupeng da gushin daganangshin rancang kubdudu sum diye lebris. Di shugo mokju kundumba uyun mokbu mitan ngapya tamba chin denjobris. Shiyun ki kondzu changma lo changan naloliya suje deyewe mitige pazu ngodro chebris. Mitige kitu nalolea ane shuya inbe korda kitu la shuya ga shutin lea trusa shik toriya gi tabju ji tunju yuba la sokwa 십자시야바 우용게 년차도 잠바 가부시다 존재 보고의 기난조 가중의 기도 나로리야 순두 여비이나 리딩 가종리야 배야리야 저와 남구마리 년리야 주장시가 태지 레그디 나랑 수님도 리급 남비이나 근제도 두스그대 개치도 잠바 순을 속바 콘속 가부시다 제네 딘제지야 켈린 제브리스 디슈고 우용게 다리 나래 먹부 치지 년리야 용어 줘야다 보고의 기난조 념도 글리글리 슈고피슈아 두스크디 시에브리스 우슈주게 탑주디 주도 야고 제차도 자마니엘이야 송장기 뽕가리 윤도 자마 송장 미부도주 루루 제제 아니 이 목제 대유자 우용게 송장리야 찬루제 심수담브리스 시용다 양링 띵페디게 모시 임부다 띵조기 디순 고변 유치정기 순리 임비나 주산시게 작자기게 런팅 유다기게 지기 기주 임바 단다 콘조 미게 리딩 카르종 기도리아 쇼드 유베 간리아 쇼딘리아 주산 시글리아기 탑주지 떠야 유베 거르디게 십차고 제시에브리스 탑주 대야 콘조 주두 제네 카트니 지나 쇼디 제야기 깨제 제차니 다 콘조 요고 아니 아주 송장키라 제가 용 유선 시에브리스 덴데 인도 좀 봐 송장 네 가보시다 좀 브리스 네 셈나가 셈제 남람능시 바산투부 중제 람사 마가나로리아 토드샴야기 드디지안 고츠브리스 디네 순리게 소스라야디게 테르게테냐다 님도 땅제 사자칠 구르주 소스 시에전다 시에보 조윤 조준 순신 구다서 요호디게 치제 송장다 토가용브리스 대저처도 잠바 창매 송장리아 구차 세처도 잠바 송장게 고조야 토드샴브리스 우슈주게 다 민망리야 드르네 집에 님 순배 님가 대야 나주 딘데다 딘데 제고야다 님 시바야 딘데다 딘데 제고레스 제제 네 상어제네 콘스 근데 근데 제고 유메 꾸지 제세도 잠바 순리 라서고에 우슈 주기 까당린 슈니 테르게 제냐다 님도 주차시가 침버레스 돈도 우슈 주게 존란 곤돈바 대종 키랑게 순부두 마상부 제제 리딩 카르톤리아 군진 시디게 깨당가 테로나스 콘조 시부티게 고야기 드즈지샤 용그레스 덴데스 제니시에브레스 데네 따이중게 아니 년센 뜨메제제 리딩 카르존리아 군지 미시부티게 기에당가 침부 임브레스 세가 넘버 2 고노 넘버 2 센드루브 데 임베 이나 충어 담주세야 그 점중디 류 굽주 굽게 받으리 데네가 서지 강세야 그 중담리세 순잠다가 시의이 레센디 좀직당 중부직조 다르게 얀베다 저주 직순나냐 순남디길라 십시르 최고나냐 바산슬라제이
1: 단더니 삐진키 추즈주영의 닥다시 단더키기 생후초배 리센디니 중쿠이 편종 시대 인계 리센지
2: This is Hello, 시장
3: Located on the southwes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Xizang Autonomous Region is reputed as the roof of the world and the third pole of the earth. Endowed with a unique plateau environment and diverse ethnic traditions, Xizang has intrigued and bewildered the world with its many mysteries and puzzles.
2: Hello, Xizang will help you learn more about the history, economy, culture, and scenery of Xizang. Join us to feel the pulse of Xizang.
4: Hello and welcome to Hello Xizang.
5: We bring Xizang to wherever you are.
4: To you by China Xizang Radio and TV station.
6: Hello and welcome to today's Aizong Xizang.
7: Hello Xizang comes to you every day with some major...
8: This is Hello Xizang.
9: This is Hello Xizang.
5: Hello and welcome to this edition of Hello Xizang, brought by China Xizang Radio and Television Station, where you bring Xizang to wherever you are. I'm your friend Sunam.
7: And I'm Zijun. This is our daily 60 minutes English program, Hello Xizang. Hello Xizang comes to you every day with some major and interesting news and stories in China's Xizang Autonomous Region. Okay, coming up in this edition.
10: Catch up the latest news reports about Xizang. Or in China Xizang News.
5: President Xi Jinping's article on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governor performance was published.
7: Book about President Xi Jinping leads China's poverty elimination endeavors published.
5: China's radio industry enters a fast lane of market opportunities.

0: 예동 투게 심바티 퇴총벌에 갸지정아 차시 발신 치동 치제고 통조 중이 다 치조 시동 뒹게타 낭진 치제고 통조가 다 치조 뒹동 예제시네 치조 총된 땜병아 고주 톱디 롱아제 지영아 배 찰교기 고조르 뷔체 토에 피게라 구슈 침포 내엽시
1: 나와 당부타 니바라 타사 중재기 치동 낭진기 지진탕 고 통조 중이 다 치조 예동 예제심바티 퇴총벌에 갸지줍든타 정중 구파르와티 정영제 최초 총등기 지진단계 계좌 둔주타 정중 응아소와타 구슈 조위 누바 윤튜네 둔유시
0: 티신 시그즈 총결케 칠도낭진 체제고 통주응아타 최초 예동 국제 심바티 퇴총벌에 계좌 중에 차응아 파르와티 계좌 이슈 적고 송외 구슈 니규규외 남바 태외 덴토 친유시
1: 대외 총결이 임베 사사 총결기 카드타 자글람키 가네타 속두 고제 메규티 레디라덴베 정용기 최소 총등기 총소 두짐 때내 수주류 다와 담바타 니바라 사사 속두 고제 메규토 세도 난제 치제 고 동주르게 타 최소 주동 심바디 두총발레 제저숨 주 수없이 타 정중 직발휴 니에고응어소 타 뉴주사르웨 랑코르소 튠제 대다가 대가르 올 용화타 디지 에셔야 로메 총무라 태가르 주기브지
0: 페네 가고 망신 인베 시그즈 총결내 니찰 담산시 차바디 제로니도 니조르 게용게 게드 총든 뜻디젠키 최된 자주게 최대 총결 토 데랑아 최대 장종내 천년 대토베 총결 당벌 교와타 제로니도 니조르 남르 사체라 기종 가고 라리아 샤동 제베 다와 당벌 원서 기린 당고 통주 시타 지조 동미 숨게 심바타 원서 원진 체제 전치 지타 숨동 앞게 신예 롱아첸 쥬시베링 총결태 용기 치도낭진기 문소뉴종기린탕 동벌골 통주르 야타 십주시양을 학삼심부태 정용기 동벌기 야자숨주수양아타 청중기 신유엽시
1: 달려다와 담보로 중국 퇴감록배 송진랑콜니 기종가고네 태갈 네발라레 대랑아주바티니 랑종수 중국 퇴감남배 송진랑콜기 계주 견진 시딩 담보디 인시 대도네 중국 단네발리 계지 졸람 견진 답도 젠티 추세 게림 서버시도 레버
0: 총유시 가고 샤동 토베 총례 갸남게 딜류 다와 담보 타니발 네발라 디니 랑종게 총된 럭데 네보 앙 담보 덴병아 네보타 촨이베 와케 뇨종 체제 응보 거 통주 륜타 치조 고동 주게 심바티 뒤 총벌에 갸제 십주 십시 타 청중 고 파네 정용기 치조 총된 린당 동벌키 갸제 십주 시 솜차투 송엽시 랑종기 이시야 로메 예급라 치도 낭진 체제 동보 거 통주 게 타 치조 녀동 게게 심바티 뒤 총벌에 갸제 십주 시 솜파네 사공기 초용기 변조 럭데 제와 윤투 섭도
1: 대당첩지 네발레 가다먼두 체제 조강기 두팅 니베 주준라 두직도 군대동아타 라세 초두 고제 메구 단념토 쿠즈 냠구이테 남바 초바 제네 베지 텐덴 튼제타 중국 수바 뉴싱아 에셰야 로메 촘라 듄토바 제준비시
0: 진데 니벌 자메 하노웨 예지 상외 딩디 케모소 점초토 장경종 총등팅키 예지 수리바 퓨름타 카와젠 퓨름서 사디 켄텐튼젠 카가 짐든 체부타 어제 짐든 타 소제 몸든 링네 세지제 송지 체부규 칠동 타 주규기 뒤튼 냠레기 주둔 카 주구 샤부타 낙토고 티십주 시솜타 아동 원소 샤부티니 장경기 링네 튼제 경률 치게르 동외 쇠냠 퇴베 춘주시리
1: 다와 담보타 니바라 장종기 진내 튼제 치동 치제 고 동주 시타 제조 치동 등제 선바디 두 총발레 답니타 정중 순파로타 제제 치동 치제 고 동주 구타 제조 제동 급제 선바디 두 총발레 자제 줍시타 정중 니판네 치동라 귀티 제베 가데 도수 수주리버시 난진테 제주 림보 제바타 두네 제제 난진 치제 고 치초동 직제 선바디 두 총발레 답지타 차 구파로타 로주 튼제 난제 제제 고 청아동 등제 심바디 두종발레 야제창 레고타 창아 파리브시
0: 생글링게 공도 센트부티니 팅디 제된 조위 티자 시베 낭제나 고주토 강종 사토르 지게 변유시 고이 변조 양의 다달피 시크베 딜류 다오 당부 타니발 랑종게 치조 총된 고수 저시 총외 고르트리
2: 네초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크베 Mündün. Kato yan çabe, taze güli güzel.
1: Sengleng'e, Şamla Mutu'yı tu, Cödün Zoyu Tita Şebe Nang Zeng'i Gözü tu,

0: 지 푸나 총재 당 지부 수지 타과 체링키 사괴바라 대다랑 오주 제신 콩키 니동 제니 로로 구지 총강 열경 제발에 타바라 용법 개장 고로치 니슈 총화타 림지 김나 케보 고로치 십주 신아 괴바 총조카키 냠레 강라 신뢰 튼제 총로 제네 케보 고로치 갸락잠 총유 제셰샤 로 니슈 이링 당구 디지 덴베 김시수 교르네 푸나 총재 미리 튼지 기 신사 신보로 튼레 다르게 총네 유미스 초와 치점 제와 티점키 디지털 덴바라 줄신유
1: 센트럴링게 콜랑가나 최센트부 디니 시즈 총게 림본존 치와 샴푸나 총체 로니슈 예린 미리 튼디 타게 예런부 대비 거기 팀좀 거제토 로심 직튠키 디기 덴베 김시 냠도 준 시크프티리 팅디 제된 저위 제자 시베 낭첸 신점 타시이
2: 신뢰 무강 변종 예랑 무강 기 무병 사장 거 통조로 예동래게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게게 럼부르게
3: 中国行列女歌

대학제기 거기 전기 주주 걸어야이나 낭세 제제 모두 수두유 대학제기 전기 주주 세국유나 조카드스나 참조당 대신 담자 대신 현진 학제기 전대발 주부 인자 당한저의 대림수역의 낭세 당부디 참조 학제기 전대발 주부 걸어이 당보 참조 학제 세바 학제기 고전대발 자 무채 조카된 것은나 참조의 고전대발 야마나 참조의 누버디 튼베 참조학제에서 러버와라 참조학제 시베 거기 참세 두고라 참디 컨데지를 고구고하르스나 발삼기 튼어야 고구고요래 튼도 세부라지 시에버이나 차왕어머탕 치매 벌기들이야 시에버리 자장 사다다 따정무 대수할 학제기 채티다게 튼지 누버 통마디 가릴 땜바람 세월 채버리러스나 차왕어머탕 치매니 참조와 양만나 투바 양만나 하만 창바 수하기 땜바 머체 쥐든 시부 암 쥐든 차창원시 땜바라 주부의 인자 이는 안주 참조를 하지 시에버리 빼두두지 주제 근데지 참자 메고랑 오드 체베나 빼는 안주 개제 시에루 나라야 두균디데 스루와라 랑데치데데 통셀 소바 빼딘데 두균 따과르시 폐주당데 통조 창말로 단당에 빼주 뜻지 딘데지 샤고에기 금제 카데스나 참 컨데스 절구두게 내든디 세세체 시도인 빼나 뛰는 중에 랑이 내데 데 제수 중에 치이 내데 니가로 차와르 봐라 차와 딘이니 그 벌길이야 따정 뭐 데디 자제 차왕어머탕 치면이 투밤 좋아 참 좋아 제발 봐라 공로샤베베 랑디 친세라 소바 럽디 신세라 소바 데디 통세라 소바 통조인나 베 두부 잠지르 봐라 퇴용음에 토라야 이나 다디다기 예유탕 펄길이야 민탕 칙현다딘데 나도 자초그리 다 랑디 친세디데 야 나도 체제 시에베이나 데시 랑디 톰라 친송 두부 제바 디게 요르 봐라 데야 가서는 두부체 베딘데지 샤고야드 가서는 차왕음어탕 치면이 펄길라 야 다음 나도 참조 하제세디 컨데지로 코고데 콜라야 지체시지 샤스나 베징 아래 대비나 딘데지로 문지 채나 드기 유브다 차왕음의 촐 상도시베 촐들와라 차왕음의 촐라야이나 차와시엔시 참자네 대다 편주 제철루 예전시 땜바 딘데지라 문지 채네 드기 아래스 디나 커지베 데베난레 디능싱기 데셰껌바 요레 알라 다오나 딜레야 믹스에 카드 충도베스나 페즈 데체루 예젠식 땜바세 깨제 중머데 깨제 디 튼다디 카드 시에과데 깨제 딘데지 시에과 금제 카드스나 도야 아와레야 이나 만조 차비올 학제 걸로야 이나 치다게 낭세기 요딘데 제베 급수 충원능신 상마 드머발라 항마드마 인자 항마디 컨데즈데스나 항마드마 인베 머체 참조르 인바 강시 고든덴루기 나바태양 멘다와데 루알라 참조르 하제랑 치다그 낭세 요와 요와루알라 요와 유베 참조르 하제기 낭세 디다 카데 창말로 카데스나 고든덴루기 나바태양 멘다와데 나바 멘다와 테 카르체베 펜주 제체루강 미직바치 때마루알라 제장 퇴진 시부디 차왕음의 촐 차와시엔식 참자네 대다 편주 대철루 예전식 땜바 시베 참조를 하지 않으시아베 체시디 춘이디 고대양 내디를 투구하랬어 야마당 안도 떡대부지 시에제 차왕가지 니기 파잠을 야이나 사제기 최강시 자와 대 차왕음어탕 치마 참자와 초튜바를 채워지기로 그게 대해서 시연에 멋지고 지혜요 말이야 알아 언제 야지 샘버보는 게 캔고야지 근데지 구구하러서나 참 좋아지 구구하래 다 참조를 하지 않으려 이나 집에 차와 등바탕 다가는 신기 차와 차와 등바 두 짐진 차와 차와 등바 두 지갤라 주바 시에서게 남바 또 숨을 야이나 예수 요르와라 다 와라 슈에게 제다가 낭세 숨부 테다 시바 롭종탕 오드 머슈그 콩라 녜 테숨 소솔 야이나 빼주지 샤제 노당
duwa tangwaya ki miwi tang gweba kata desu na shamla shiba lopchong chebe gyurim nangla ya titaage iwa jie dewe chedu yi jie ya pendo yang chebu yore shamla nge

0: 배제 샤베이나 빈다 두중 아주 개제 실루나는 야 딘데 시그르 와라 신제 대체 세 딘데 시그르 와라 신제 대체 시베 다정무 대리 삼졸 하제리 삼졸 하제 인대 인배 금제 가르스나 제 당 체기 차왕어진이 다정무 대디 투반 참조에 된다디 땜을 와라 제단 삼졸 하제 인구그리 다오나 참조의 남바디 응원의 시에버이나 전다 근대시 땜을 배스나 제배 차와디 제배 왕키 덥기 다가는 신기 깬키 치매 제부디 중에 된 땜을 덥지리 신제 대의 가르쳐래 제버리 너매 제배 차와 제버디 왕키 덥기 깬키 너는 제배 차와디 중에 된 딘대지기 땜바리 디코 넘버들 베디리려야 이나 다들게 제바카라야 민카르 수수여레스나 치베 차와든바스르 오나 치베 차와든바 이나 딜 치베 차와든바 시바 민디네지 토고벌려야 금제 카르여레베스나 제당 치에니가 차와르베스나 차와이레 언데 차왕어머디 카레스나 치베 제베 차와식 임바타 치마디 가레스나 차와 임바 강시 치베 체바 댐바 임메구바디 세세 체액 체도 디세웨 체투 데네 가르송레스나 치바시베 민디 자와레 제단 치바시바디 자우고야 금제 가레 치메 차와디 치베 체베 차와지 머임바지 세왕 디세웨 체도 윤레야 치바스 잡아 다우나 치바스 근대질러 코구와르스나 진네니 치바볼라 코구구와레 니네니 가르스나 코제드부 탑시드부 규제드부 창말리아이나 치바스 코구구와르발라 재산 니가 그 치바디 근대질러스나 겹치외 치바디라 너메거블라이나 치베 제베 차와지 구구와레 디시에제 치메거블라야 차와지 레구구와레 차와디 가데스나 치베차베 차와지 임메거바 세세체게 체도 치베차와드마세게 민디데지 따버루와라 다신제세게 제디 치베체베 차와임바드부 다우나 제디 가르쳐베 체베데 체디 가데스나 제베 차와디 체베 제부지르와라 세부라지 시에비나 치슬에디 치베 제베 차와지 마레 제자 응메 차와디 치베 제베 차와디 인구추 댐베 슈레야 카르코레스나 치마디 치베 제베 차와시 머인바 두바레 데네 응메 차와디 왕키 호베 제부 댐베 차와암 양나 컨데지로 코고와르스나 레기 구어덴베 차와시 인구바디 슈로 코와데 슈로 코와인자 삼졸하제 시에벌레 치다기 낭세 당보 치베 차와덴바 시베 민테달 수급에 내가 당군제야 내딘데지로 투버레 또나 치마디 치베 차와 제바시 인메고바 오늘 컨데지 고고와레 치베 차와 체베디 왕키 덥디 긴키 치메 제부디 중왕 야마나 레테르 유베 교댐베 차와지 중나 지기와레 제자 치베 차와 드무시베 더니디 토구베 내가 금제양 내딜로 투버레 디나 치다게 낭세 당부들에 치다 낭세 니벌이야 양아주 빼다지 슈베이나 톰라 친데 대뉴도보 톰라 친데 대뉴시베 따정모 데디 가져서나 삼졸하제 이 삼졸하제 인데 저항거지 참자와 제제 되니 등의제시 등차장시 댐배 누버디 따정모 데디 댐배 인배소 빼디리라 다수균기 대시 치루 능신 모두 체베이나 차외 차와 댐바 두 림제스러버려 다우나 민티달 수제 그 나바디 미직바 컨대지 요하다스나 뭐라 도에 차와디 제바탄 티네 뇨에 차와디 체베 턴덴베 넘바 딘데직레 야이나 차와 차와딘바 튜진젠슬레 체자 차왕거지 참조자 머체 차와 지체 신지 라양 차와 현식 체베 턴덴베 넘바 디릴레 야이나 차와 차와딘바 튜진젠시베 민딘데지스와레 디나 카르스나 삼조를 하제기 코든디엔즈 시에발레 치다가 낭스 니버드레 다 치다가 낭스 수발레야 있나 베 카르시어레스나 풀디 치인도 부시에발레 풀이에 차와레 치에안 차와레 제장 차왕거지니 참자왕 초튜버 인데기 누바톰바 인자 다코 카르스나 삼조를 하제레 코든데나가 남아딜레양 아주 20점 슈버이나 디겁기 푸어탕 로아이 차와니가로 투직자람 야마나 투직이 나와 중화 댐바로 와라 디나 그 토모모인베 미세기 캐주지리 베나 알라푸로아 예스 푸르디네 로아이 차와디 쉐브디네 마르바 푸어탕 로아니가 투직도 중화로 와라 제자 차와 차와디마 투직자스 센티달 수요급에 내가야 금제딜레 투버리 나 고든덴두기 나바수마 디딜레 야이나 수중기 제세견당능 신슈바이나 차와 차와디마 투직자스 민티다 따버리 콩라야 네 베데디 샤제 참조하게 급수 중외 치다게 낭세 숨부 소소로 야이나 모두 두두지 슈바이 모두 두두지 슈바규 nganzola ya tobe shiba sinere nganzola tobe shizor sinere nganzola tobe nyongwa di kararasana ngare dene peji jokdum shinde dindeji mendola pechashawin na teomong ki karite demarubesana chawangaji tsamjoam chotuba dembadi teomong ki nubadirwa la taona kola ya teomong mayinba karayare dechalu ngejenshik demaji guguwarwa la shinjie di chejiba dabu di kandarasana chebe chawadambare ngambe gabgi chawadi chebe chebe chawaji imbata chime gabgi chawadi ngame jebe chawacheba te wangki dabji chungwe dabu demba am yamana legi gyuwa dembe dachi yungu zudi ku tumu mayinbe kejudirwa la yambena tumla chinde temnyu dabu tajin shubha nangshin tu rimje du jubwe samjol hajedirwa la di tumu mayinbe kejudu kare chawajik che sinne laryang chawa shenshik chebe tun denba inza tumu mayinbe kejudirwa la ya sumba purdi chinshiba dabla ya chasuni shibba na samjol hajedirwa samjol hajedirwa samjol hajedirwa de chidak nangshin sumba dila tumu mayinbe rangwegi kejudu kare wa 그러나 차왕거진이가 뒤직자람 야마나 뒤직도 중에 된다면 인자 지다가 낭세 숨부 소수 타말로라야이나 표몽기 개주양도 표몽마인배 개주양도가라 샤마 내 홍도 송신배 참조하제기 지다 낭세 숨부 디게 지다도 요와 체제 시베터는 어디 슈두유 당공아도 지배 차워 좀바디 어디 슈긴다라 대한 지배 차워 좀바세디 근데 지금 고구요에서나 공동문주 송스마 능신 지배 차워 좀바세디 근데 지금 고구요에서나 치매 차워디 지배 제배 차워시 뭐인바 근데 지금 고구요에 차원금의 대왕기 중외 대부댐배 차와시 감 양나 내기 교어댐배 차와시 인구즈 세월 차와도 봐라 딘데송두자네 나간즈 집에 차와점을 시바디라 세니다지 샤바이나 차왕거지 참자신 차왕금의 집에 차와 강태왕기 치매 대부장기 차와디 중화암 양만나 내기 교어댐배 차와디 중화 댐바 딘데지글 야이나 집에 차와 댐바 댐바스 문지체나 드기와레성 배차샤베이나 샤망에 백허시지샤 쭈데타 다가는 신기 제대체 꼴대 홀 장대시 시바더부 다 배주디게 창말로 자제스 불가 농든 샘버버 남게 코대외 치동에 두부두부 두부장 집으로 와라 다 조세세체 가려서나 주당 타니기 차와디니기 벌기라 대시베 학제기 체디자제 차왕어지니는 큐바 참조할 체베 23세 체기 체도니 뒤에 차와리라 타장 차와리 어디 네가 차와이마 강시 차와디니기 오 양만나 차와디니기 리그디 직바를 했으나 자와니네 직바 말에 뒤디라 집어보 슈거래 뜻이기 뒤대 둘러 다 더부 집어 차창화지 시에비나 된다 디르와라 재단 차와리데 차와디니 니가 오당 리디나 미지버레 세브라지 시부나 근데지 구고하르스나 너마 집에 차와타 치마 데부 땜바 레기 구어 땜베 차와지 슝네 차왕 너마타 치마니 참자와 토튜버 쳬베 땜도 부디네지 구고하레 디리글 예이나 집에 차와 땜바 시에비
1: 今天那么做公共商当代天南村新新八天的平中龙井年轻列公配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中六大前面给人七木啊七零多几拉年平给人打坠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南有秀
0: 아, 치다르기, 낭생니바, 차외, 차와든바, 투림제세디, 근데 주로 구구하랬으나, 치매 차와디, 차외, 차와든바, 투림제급기, 치매 차와디나, 치배, 제배, 차와, 머인바시, 땡고야기, 고바디, 매장, 근데 치배세기, 치바시배, 민디에, 치머니네 야이나, 폐주당연 말에, 니바 차와 차와 좀 투림제세야디 컨데지글로 땡구가르스나 차왕어지니 대소하기 참자왕 포티바시 괴베 머체 투모모인바디 차왕어지니 투림제도 죽바땡바 딘데지 구구하래 체시라진간조 시아바이나 차왕어지 참자왕 포티베 누바땡마자 머체 차왕어머 체심베 지라 라량 차와시엔시 체바땡바 딘데지로 코너 디그레 빼차샤베이나 톰라 친데 자라뉴 홀로꼴데 추창 대진아도 집에 차워든베 인양을 야 딘데주발라 꼴데 콜세주발라 꼬에 데부터 가려서는 코어 데로가라 다리베디 말다라 콜로꼴데 추창 가르시와래 꼬에 차워딩이나 채 딘데 추창베 차워디 채바 데모로와라 디이나 참조를 하제급기 치다기 낭스이니바 차워에 차워든바 tūrīmjēn shibadī yī. Chidāga nāngsī sūmba, chāwē chāwā chīmba, tū jīgjārdī. Chidāga nāngsī sūmba dī kandēchī gugwā rāsana, chāwā ngācī nī cām jāwām, chūtībadī yīn gugurvā lā, tēyā mēy nā, tēnē cām jōl hājā yā mārbā lā. Chēdā, chāwā ngācī cām jāwām, chūtībā cāmdū mācē, chāwā ngācī nī gā tū jīgī nā lā, chēbē tūn dēmbā jī yīnā nī, chāwē chāwā dīmā tū jīgjā dēmbā dī, bē chā shā bē yīnā, mīng mē dē pē sē dīndē, mē tāng pē nī gā chāwā dī, chāwā dī nī nī tū jīg lā dī, mīng mē bā tāng lēn dō, tēnā pē bā yāng chī gwā rwā lā. 다가는 신기 쇼바 짱데 부루 옛날 쇼바 짱 제일 푸에 차와 제 마르발 쇼바 짱와 타 헨도 데네 푸에 차와디라 주버발 제다 공도샵에 베지 통주 체 참은 가르스나 참조를 베스나 참조래 다 틀모모 인베 캐지도 가르스나 뒤지자도 중원된 바 더불리 참조라지 얘기 고된 데베 데디디 숨기 섭려야 체현다딘데 베지 체초를 알아 뺀나 차샵에 있나 나도 터진 베지샵에 톰라 친데 템뉴스에디라 데니 나도 톰라 친네 템뉴에 스그르와라 다가는 신게 톰라 친징 템뉴양 스그르와라 제자 네 단다 대 슈에데 참존 하제기 코든 땜발라 야이나 중군 급수 중에 내사 내주바 다가는 시기 치대 신소 급기 되는 신징 신소기 장 되는 난도 참존 하제기 된 땜발라 야이나 팬도바 누버툼을 치그데 제자 데디데 숨자 머체 내당 징소 양 급당 뒤든지 비지 땅 남아 캔거 제그데 정어도 빼디리 참말로 난도 해세 계제 나는 야 딘데 승마르베 톰라 친제 Tim news ra tomna chinje tibji nyoga chimis chin ches dil hese toge nang la piju chebe chamjul haje gi kodön den bar ju bal la ya na chesa che de jawar wal kage nang la tin des piju dang re de do la ya na tomna chin ches tin de xie gi ma de la phsu yang yo ma de wal ne de pe di xia je shu gu de ka de sna kage nang la ya na chin ches gi che de nin chamjul haje gi tön den bar de su gu a la
2: ཁྱི ཕྱད མི ཁྱི
1: Shamla, Chesirne, Kamang Yesan, Junyan Chen Shuyin. Sarkube, Chesir Sumni, Chidipu, Jimju, Totam Juni, Shido Shevershina. Naching, Suyin Sumbara, Gayon Di Shunlan Ametor, Jojo Chicken, Tempo Chung Yutang. Zenjong Kuitang, Chungu Kaji, Kinyagorki, Lam Tumbro. Lankur Jushu Chicken Mangwe. Chir Jugab, Rujin, Tabur Duke Yupshi. Kongshun Dizor Jungyang Ki, Chesir Sumni, Jimta Chebe, Chen Shishina. Nedon Yamizan Lu, Jin the Jungi, Tanju Para.
3: 建用时空轩叠座车短短叠叠松烧松茶出一不堂空轩叠座增组车阿比较专业一不贴卡索索了年冬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叠
1: 이 시도 체벌치나 딜로 튜즈 당보로 제가 설명을 간기에 지조뇨 총 대부 용의 최종의 표현 골 통주로 니제 제주 창가 사시 당리에 지조뇨 총 킬레 총체 조동 앞에 락섬나 잡주 체유타 찬용기가 제용기 퇴총비 사도 동외 킬레 총체 기세 중 기체 레모 유배 제유 킬레 기 마저 두주 카바솔라 펜버토비우시 사르구비 제지시니 중국 두능의 시도 체벌치나 탈리무 체단 기슝람 태미 비튼 리차 튼기 체추 정주 로동체 두치 체동압디리 개니 랑예지 체단 슝람 태뉴 코류탄 체서진 고주태 락랭유기 비준 코튼 체육시 예지 닝듀 뉴바 챔비 체세 숨니 응어로 제벌시나 자블루지 닝듀 로칸라 메미 넘추 닝듀 로칸 티 챙유 초지 대십 천년 초다칸라 자구 체유 지주육시 예지 닝듀 뉴바 챔비 지접련이 켈로시 닝듀 직제니 고르키 잡규 타타키 닝듀 대자테 닝가 수기 제치 갸셰 체육시 아리 조야 먹지 비 치세 숨니 지소 제외 년초토 콘즈 먹군키 제지 신인니 수 아리 신진 트럼프 구지 제베 호머치 소가 도르베 추신 갸규 차주라 갸규 치규 캡차 체육시 아리 마튼키 젠디 타르규 먹주타 감세 딘시타 초도 딘시 넘주 갸르점 티신 메메 넘주타 먹미치 직차 응가당니 갸규 치규미시 이란 이슬람 지둔 계급 롱진 년칭의 공기 치지 손님 내주배우시나 이란 이슬람 사치 송마 로카 성진표 리신진 트럼표 리 개초래 이기 구워타 이란 지둔배 주지 사바르미니 네바토 응균미도배 막둔 차주라 이란 와르샤표 탑두지 주둔태 남가 체급배 리 탑주태 차가 포유치 주입시 치지 손님 유렌지 신진 젤렌스키 야미니의 계사 일리원투 카소소로 노이 우주륜진탄 란펜기슬륜 인지 우주륜진 제기슬륜제탄 제명치주세 인지 우주륜진 세르모탄 제명치급 젤렌스키 유렌키 제고치면 유렌네툰키 초순배 전명체디 장딘키 시딩은규시주니 저와 조티인시 주육시 니자라 표현한중 조미마시슌키 선주용차촌도촌니 표현기 뒤지당부 변조 코르듀니 주용어주 챕시 변종기 변조라 총재응세 퇴보토니 변조 콜듀기 공도 댐부총규 표기 서구카기 튕기른탄 동보탄 댄자교농기 마초시균연기 술래파탄 유미용기 미리 찬용규주초배 용법 총기탄 총대기 중미미리 찬용규주초배 용법 총습기 중미미리 찬용규주초배 용법 제단기 지배응지 용법 제도용법제 믹제카계기 파제삼아 개용기 앙탕부립디 사주변주로 피조상비토니 뷰제토위 피제기 남진토 교신육시 Sargöbe lhasa kagoni shido shebarshina, delo tyuzi tangboro, rangchungki nujusabe langkorso tunze sabasum chetun chetze, gorochi duendongi de duentunsum ca xinyi simbati, tuyusumbole gyacha nishuzaksum ca gupao tang. Techu, li lozae tang nujusabe langkorso chetun chetze ka sosoro dapsum ca xisum tang, dap nishuzang ca ji paryukshi. Sargöbe zheyu sanjuru yongcha chondyu toni shido shebarshina, kangchung na chung nechua lhasa shebe rinne yogor tuyajin kumniba, 진행아비에 체주드니니 니슈지니 판니규 인신 테나 퇴레 송구타 망수냠리 망변 제주서 제우럽타 심부추유시 샘볼링게 텐티 까망예 산조르 년춘 슈차

생각나면서 계란 크고 쓴배 공매 뒤대야 이는 다웨워도 지고 휴제 나선기 대쓴배 자원망다지 이를 콜신도 카우시 다디에 출래 아네즈 카시에 삼도던드 이를 좋아 짐보다 양 자와 카시에 챈스 집에 걸리네래 섬라 끊어시게 신도 카우시 강다 급디디 계란을 가격 제매 대두망다시 창의실

참 대립되어 드린기 감숨주의 계산미도리 채나 제디슈비에 낭토인 차장슈첩송 드린 리첸 종디탄 조경슈게 양쟁기 리첸 드리십시 千鬼 낭캔 깨준라다 부산점들라가 섭슈니 저부청청 참아 리디승기 경안에 찬호용외 민두인영원의 슈구인 은한서지메 리첸나 양갸 제조부지 땡기 예수조

0: ཚེ གམང ངེས སང གྱུར ཉན ཆུ ཡིན སར གུ བེ ཆེ ཚེ སུམ ཡིན ཅི དེ པོ ཅིམ ཅུ ཐོ དམ ཅུ ནི ཤེ དོ ཤེ བར ཤེ ན ང ཅི ངེ སུ ཡིན སུམ བར རྒྱ ཡོན གྱི ཤུང ལང ཨ མེ ཐོ ཅོ ཅོ ཅི ཁེ དེན པོ ཆུང ཡོ བ ཐང ཅན ཅུང ཁུ ཐང ཅུང གུ ཁ ཅི ཁེ ཉེ གོར ཁེ ལམ ཐུང པོ ལང ཁོ ར རུ ཤུ ཅི ཁེ མང བེ ཅི རྒྱུ གབ རུ ཅི ནི ཐེ པོ ཅོ ཁུ ཅི ཡོ ཤེ ཁོང ཤུན དེ ཚོ ཅུང ཡང ཁེ ཅི ཅི སུམ ཡིན ཅིམ ཅ ཆེ བེ ཅན ཤེ ཤེ ན ཉེ དོ ཅམ ཅང ལུ ཅིན དེ ཅུང ཡེ བེ དེན ཅུ ཕར རྒྱ ཡོན སུ ཁོང ཤུན དེ ཚོ ཅི དོན དོན རྒྱ རྒྱ སུམ སོ སུམ ཚ ཅུ ཡོ བ ཐང ཁོང ཤུན དེ ཚོ ཅན ཅུ ཅི ང བྱ ཅུ ཡང ཡོ བ ཐེ ཁ སོ སོ ར ཉེ དོ ཅམ ཅེ ཅི ལུ ལུན ཅུ ལེ ཅི སུམ ཅེ ཅུ མེ ཅི ཚ རྒྱ ཐང ཅི ཅུ ཅུ ཐང ཚ སུམ ཕར ཡོ ཤེ ཉེ དོ ཅམ ཅང ལོ ར དེ ཚོ ཅི གོ བྱ ཅོ སུམ ཚ དུན ཕེ རྒྱ ཐང ཡོ ཤེ གབ སུམ ཅུ སོ གུ བེ ཀ્વང ཅོ ཚུང དེ ཅི དང ང བྱ ཚེ ཅེ ཉིན ནེ ཚེ ང ཉིན ཕར ཚོ ཅུ ཡིན བ ཐང ཆོང སེ ཐ རྒྱ ཅི ཁེན དེན ཐུན ཚེ ཅིམ གུ ཐོ རྒྱ ཡོན ས ཅ ཁ ཁ ཡུ སོ ཁེ ཁེ ཁེ ཁེ 사르급의 계급 살병학한 시도 체벌시나 딜로티즈 당보로 계급 살병학한 기에 지존요 총 대부 용의 최종 의표인 골 통주로 니제 제주 향한 사시 당리 지존요 총 킬레 총체 조동 앞자 락삼라 잡주 체유타 찬용 기가 개용 기 퇴총비 사도 동외 킬레 총체 기세 중 기세 레마오 여배 제유 킬레 기 마저 두주 카고 쏠라 펜버토 비우시 사르급의 제지 신이 중국 두눈의 시도 체벌시나 탈리무 체단 키 슝람 테미 비튼 리차 튼기 체츠 종주 로동체 두치 체동압기레 개니 장예지 체단 슝람 테뉴 코르주타 체서제 고주테 라글링유기 비준 코튼 체육시 예지 닝듄 니바 쳔베 체세 숨 닝으로 제버시나 트러블루지 닝듄 로칸라 메미 넘추 닝듄 로칸티 쳔외 초지 대십 쳔닌 초다칸라 잡규 체 유치 주입시 예지 닝듄 니바 쳔베 지접레니 켈로시 닝듀 직제니 고르키 잡규 타타키 닝듀 데자티 닝가 수기 제치 갸셰 체입시 아리 중앙 먹지 비 치제 숨니 지소 제외 년초토 콘즈 먹군키 제지 신인니 숨 아리 신진 트럼프 구지 제베 호모치 소가 둘르베 추신 갸규 차주라 갸규 치규 챵차 체입시 아리 마튼키 젠디 타르규 먹주타 감세 딘시타 초도 딘시 넘주 갸락점 티신 메메 넘주타 멍미치 직창가 당니 갸규 치규미시 이란 이슬람 지둔 계급 롱진 인신의 군기 치지 솜니니 주비어시나 이란 이슬람 사치 송마 로카 성신표 리신진 트럼표 리 개초래 이기 고타 이란 지둔비 주지 사바르미니 네바르토 응규르미도비 막도는 차주라 이란 와르샤케 탑두지 주둔테 남가 체급비 리 탑주테 제가 포유치 주입시 치지 솜니 유렌 기신진 젤렌스키 야미니예 제사 일리 원투 카소소로 노이 우주륜진탄 란펜기슬륜 인지 우주륜진 제기슬륜제탄 제명치주세 인지 우주륜진 세르모탄 제명치급 젤렌스키 유렌키 제고치메 유렌네튠키 초순비 전명체디 장딘키 시딩은규세균이 저와 조티인시 주입시 니자라 표현한중 조미마시슌키 선주용차촌도촌니 표기 뒤지탕부 변조 코르듀니 주용어주 제시 변종기 변조라 총재응세 되버토니 변조 콜듀기 공도 댐부 총규 표지 서규카기 튼기진탄 동보타 댄자교농기 마초시 균연기 술래파타 유미용기 미리 찬용 끄주초업의 용법 총기타 총대기 중미미리 찬용 끄주초업의 용법 총습기 중미미리 찬용 끄주초업의 용법 재단기 지배응지 용법 제도 용법체 믹세카계기 파제사마 개용기 앙탕불립기 사주 변주로 피조 상비 토니 뷰제 토위 피제기 남진 토 교신 입시 사르급의 하사 가고니 시도 제벌시는 딜로 튜지 당보로 랑중기 누주 사비 랑고서 튠제 사바숨 체동 체제 고로치 된도니 제 된튼 숨 사신 이스마티 튜숨을 자자 니주 작숨 사 구파타 대주 리로제 타 누주 사비 랑고서 체동 체제 카소소로 덥숨 사 시숨타 덥 니주 장 사지 발육시 사르그베 제유 선주로 용자 선두 토니 시도 체벌시나 강조 나총 내조와 하사 시에비 링내 요걸 퇴진 급니바 지능 앞에 체 죽든 인내 니슈 지인 발니규 인신 테나 퇴내 송구탕 망수념린 망변 제주서 제우 접탄 신부 추유시 삼볼린계 텐티 까망의 선주로 년춘 슈차
1: 中国军情有感呢，通过不给代码，写了呢。既然跟你得的信念，我就拿出，写不让账，连我接估计，除了我自己。 你看你，人种龙天年轻猎工，没见龙天一。
2: 人种龙天年轻猎工，没见龙天一。
3: 现在南山居民。

0: 제 보고라니마 나도 집으시라 하유스기 매 망고 서거 유브자 어 드네 저런 고미야 드제기 롭존디 제베질 아 내시디 베트 상자 친스거도 와
1: 오지
0: 제자 드리네 몽라니게 내시 군좀 써야기 저런 고미자디 야호 제 제베이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다 우리 돈도 부디 대부채 우리 쓰도 안 모.
1: 어찌 보?
0: 아.
1: 나 딘저에게 편바 유연하다. 나란 이게 대부채제 야구채장도 아.
0: 어 어. 아, 야 뭐 쇼시 인다. 얼른 니를 견라게돼. 또 아, 니디 두스제 딘한데 실. 딜렘나 용구르사 어디? 로센리스 도중에.
1: 어
0: 어 인다 뭐.
2: 저런 검장기 로센 센시나 와. 그것을 쇼기디. 딘에.
0: 오야 꿈 어이 어두스 지 어 그리 그리 말래 어두스 어두스야 응응 너고디네 오야 텐수구도 와결하게 뭐 어두스다 어두스
1: 두스를 왜보
0: 대부치 오르다 뭐 대부치 쇼
1: 쓴띵네
0: 너가 이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1: 요 어두스 보
0: 아
1: 보가 구유관이라
0: 계진 말이 뭐라 흘렀지? 어 글리치 아 아지 계진 말이지. 어 뭐가라니데 대라게 디스도 우유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롭센스도 디지한도 냐 남산 어디 고민다 계진 말이 계진 말이지.
1: 인다 인다. 냐
0: 어디지?
2: 우유 고금이.
0: 어찌 뭐 뭐랑 가르쳐서 어찌 뭐 템퍼스에 다지 어찌 다 년 모두 가르쳐래 배싸서 어찌.
3: 보라.
0: 어찌 엄지라.
3: 내분이 그래 타스 존스.
0: 어찌
3: 몰라 그 차시 톱시라도.
0: 어.
3: 뒤긴네 차

0: 캐나리아 닥다이캬 턴도 게치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 그제 요 말이
1: 신부시 동안에
2: 예 암라가 그 동안
1: 땅 안에 저거 떠지 구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다 허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 매베 클리 클리 대게제 싸고리 신숭에
0: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숭에
1: 리샤 바락 송봉 문내 내로도 다체는 텐동안 주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0: 다 텐동안 주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섭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주 텐도 클리 클리 대게비야 타 캐나도 이내래 다 세리 유도야 개치마슈야 Tendongan to Siri that in the Trola Madaya ta, Kalasa Tabe Jilanga to Susin da Angelian Teta, don't in the Jayu Mele, now Dangurta.
3: I say, Amla
1: Amla Sundalia Debino, Kalasa do, when a Kulu Mongushi Jayubja,
2: Munita,
1: Tanga in Ele, Trina Jujitanje, Kumshia, what's Jabu Chigi Bala?
2: Yazi Yazio, Nebuki Nile Yagat, Yerub Kulu Dinzo, Tangaran to Sergio Tong Webada. 여러분 수저 털어 탈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대단지기 좋아 개단지르다 그냥 주신 숨에
1: 레세벌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아무나가 그냥서 클래시 못 뜸나 다가럽 쓰이샤 먼저 뒤가 철아 마담치 장마야고 사도 영어도 게
1: 레세벌라
2: 어어
0: 신부시도
2: 오네
0: 죄송해 신부시도
1: 철아 마담치 양치소 아 레세벌라
4: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熙年把穷多当年，南下军队呢，谁也出来没当我谈，谁也给缺点谈，点炸了拖南去吧，缺当缺路了，也让比孔熙加过节难过。

0: 남초 드링키 체증군의 나온 어제 시작이 체증이 바티니 제로니에도 니슈쟁르 아담라제 태기 계지 추조 칭다오리아 계게 안공조 제배고 등지신이 니투 칭다오정 주지부타 수준지배 롭친키 주겐쿠네이나 인지 아담라제 롭초타 샬루 롭지 인지 런던 롭친 롭리 계지 규제타 주주 심주 최대 냠제 현저 제기 냠제 지주 제배 제로니에도 니슈쟁르 아담라제기 계지 추조 칭다오르 속시 중국 수준 칸키 院士타 샬루 롭지 치미 기겐 치모와 중국 수준 칸키 院士 지난 롭지 치미 기겐 치모와 티신 자멘기 무니헤 솔레 롭친타 아우스트레일리아 퀸슬란 롭친 샬루 롭진타 제장 롭친 시안 안레 첸제 롭친소 계급 친한 기리지 개발 숨겨점 팅디 최절 수유 초진토 아담 제규 기 제저타 아담 피주 진윤탄 뷰체 수뉴 내든 기 주적고 송탄 냠소 뉴버체와타 뉴버토의 아담제 체든 연라 처서 숨주네 켄도 리슈니 슈팅 든지 튼지 체유 초슈 켄왕츠 제든 조유 니슈탄 속중 카구기 최도 제버서기 남베토네 아담 멍시 규체 더십 첼린탄 태뇽 기기 규제 뇽와 카초고타 더도 믹세기 남시 데마타 하장 치신비 쿠유소리아 피주치윤타 고순소 가제 최된라 민네 수세망외 리슌키 십도체유시
1: 레슬레스 타텐디 총도토리나 다아랑의 규제디나 모르레레고타 쿠유 근제지 워리비데레 수투바 표주 동윤디네레 지모소다 펜준링모타 개가 민저와 로브 치메기 단년쇼 망부지 십도체유시 르도관라
0: 레지샬 다랑겔리아 차촌비네레 첸리케베 쿠유리아 박조 미소웨 아담시 사투체샬 디테일리네레 중국 짐주 멍시 지구주 준키 다경 탑주 취시 토르닝디토 신장 짐주 주준 처회 마가 공시 직접 소급 외 이네레 담셸리아 도구 침부 체유 등제 제시샬 더콩 송바시비나 안주 심주 사비 체베 아담디나 마네 마오타 뉴베 체외 아담 딘데 손자 락제 사바디나 수균기 아담 사타 냠시 체가웨 가네디 세토부 중유타 알레기 케니타 솔레기 니르소 아담키 규제 체네 양고 양고기 피주 체총 유딘데 제 중샬
1: 아 레르스레스 따사르도 십수 체베

0: 기규림체토조와미시럽기닝주두유라닝주티다춘비체르부양망타직튼유노비르차가토비엔키페미토마잠주리이니에니에미즈디체르기포든도주와체디티네포든디문조용와차주이중국디니거지기제지싱다토비엔
1: 前学生气千里列天不息的文员呢绝不行呢初年级别密语呢密码了呀想的许久天津咱们连给出大期许而李威让公司娘姐三对吧比尔盖茨一千里落在别给钱不提密码给错了学给钱不提不行不是 이내야 미남기 투럽기 부교티리타 듄괴발레 고디규여마시 자주메바 고네데나 릉니 폐계기 부급상부디 쇼조니지
2: 콩남비에 로주기 미리기 머리비에 메버세시 지겐기 상와 시도치비 고무치유

0: 따져 싸듯이 이태네 장외남을 시듯이급 날 중요매에 천안시 영시
1: 난치 뒤럽사비에 끄쿵디니 리엔신비에 체리 권주의를 치듯이급
0: 록레탕 인터차와 락도카와 송갈 미뒤 지겐부조 남탕주시
1: 전제기 미리 비치소를 피해 쇼핑디니 도쇼 간드시기장 젠터미의 시기

제로 책동 구지 숨소니로 공기 모두도 최다 제신 초대 직도기 직티 뷰제 십제 체린 차고 봐 삼버시 년대 공기 뒤윤 따라 최다 강도 수나 메바 최대 차와 결대 전에 공기 사도 통과 초대 직도 티직기 설업 디동 당신 사도 튜비 뒤전인 판도 중에 뷰제래 차례 최도 송외 직도기 뷰제 파장 지 개변나 직도 사베 뷰제 타 뷰드니 폐지 저수 민배 지제 톱시 닝도 변배 기부이 좀나 민주 강양미 가야 나바 마토르나 지원 남장 태월라 제바달 땡티얼 공기 장기 기겐 루스 포리 모응원바 제네 송배 록드 만지배 직두식디 우유드 통토바 충시 에마 티니 우유드시 티니 안즈 로망부 제외 우유드시야 시 차도 위크 가와 붐기뉴디 우르게버지 최다 강기 미신바 남기 게제디 코마타도 장매 콩기 탈 루디 콩다냠도 차와 람주 충와 가주기버타 콩기 우유드 사르도 니버타 디르 심주기 차외 최도 캐도 파베 제지라 싱드 치지 노비르 탭서 속베 콩라 제로 체크동 국제 순주 수양을 로 노비 무유로 지베 차게 싱수 능규 타제버시 우유드 사르도 통와티 미르기 뒤전인기 주주 시도 치비 공부 양모 치와 마세 무유로 지베 슝루라 교와스모 저단 지보 충와 체신 미르기 뒤전기 누바 폐주 치바 시진서 댐보식 지망도 당우시 차도 위거이 딘지 슈바다 뒤전기 칠레 개바 망고식 치네 에머지가 페버시 맨헨튼기 칠시 시비 뒤전 바디 심슈 수준기 레가 슝네 뒤전 바디 당보 바르게 리그주 충지 콩 이모 기신 라리앙 인지 로고시 점리 먹주 팅이바 죽조지 호라조 닝드응의루타 직드응의루기 심주라 레가 르신 뒤전기 뉴베 편이 뒤엔빈 나오시 콩 지루 책동 굽게 둔주 팅실류 다와 둔바 구시부시 디디 콩 공로 계주 켜숨라 리부유부시

0: 年头吧， 特种老师接到外科局来救我一趟。 中国古城康苏人类科学情侣差藏了宁夜晚金色真国土北电波有八趟黄白部队落地不能错台湾各属南塘人们年错八趟天暖季节不住不要错八趟咱俩年初车队车马只挖切度广木七路居队陆续养八错。
1: 谈的你， 비진키 최준 니슈 딱다지.
2: 변종 농친 년치 리후기 교계 농친네. 한다 변종 선구 양다니 전수부터.
3: 변종 농친 년치 리후기.

숨 내쉬 파타교. 저자마시 앙차 숨타. 저자 토시 앙차 쥐피 파. 나주로 타강 파교. 샬라지부 추니 듄 파타교. 저자마시 레와가 앙차 시타. 저자 토시 앙차 구프라. 저입출라 남티교. 저자마시 앙차 추타. 저자 토시 앙차 쥐구파라. 네도출라 남티교. 누블라다 창라. 리부 숨 내쉬 파타교. 저자마시 앙차 앙아타. 저자 토시 앙차 쥐게파라. 생각 거불라 카마차르 파교. 누블라 당후라 지금 신행아 파티교 저자 마슈레 워카 앙찬 니탕 저자 토슈 앙찬 구프라 카루치가 这么 먹고교 저자 마슈 앙찬 치탕 저자 토슈 앙찬 주구프라 게즈레 카마차르 파교 누블라 당후라 지금 안내 주 파티교 저자 마슈레 워카 앙찬 니탕 저자 토슈 앙찬 주지프라 보신라 카마차르 파교 샬라 지금 신행아 파티교 저자 마슈 앙찬 치탕 저자 토슈 앙찬 듄프라 현재 남티교 누블라 지금 추우니 듄 파티교 저자 마슈레 워카 앙찬 치탕 저자 토슈 앙찬 주지프라 암도로 퇴강 파교 샬라 당후라 지금 추우니 듄 파티교 저자 마슈레 워카 앙찬 듄탕 저자 토슈 앙찬 응아프라 담슈라 퇴강 파교 저자 마슈레 워카 앙찬 치탕 저자 토슈 앙찬 조송프라 소송라 퇴강 파교 로라 지금 추우니 듄 파티교 저자 마슈레 워카 앙찬 송탕 저자 토슈 앙찬 구프라 자리 퇴자 파교 저자 마슈 앙찬 시탕 저자 토슈 앙찬 제파라 땡진라 남티교 저자 마슈레 워카 앙찬 지탕 저자 토슈 앙찬 쥐피파라 로롱라 남티교 저자 마슈 앙찬 지탕 저자 토슈 앙찬 쥐피파라 마르감라 남티교 저자 마슈레 워카 앙찬 니탕 저자 토슈 앙찬 쥐피파라 조공라 남티교 저자 마슈레 워카 앙찬 시탕 저자 토슈 앙찬 구파라 저유라 남티교 저자 마슈 앙찬 제탕 저자 토슈 앙찬 니슈파라 보미라 남티교 저자 마슈 앙찬 추탕 저자 토슈 앙찬 쥐피파라 밀린라 남티교 저자 마슈 앙찬 추탕 저자 토슈 앙찬 쥐피파라 야자라 퇴자파교 저자 마슈 앙찬 듄탕 저자 토슈 앙찬 쥐구파라 나가즈 남티교 누블라 당후라 지금 숨니 시파티교 저자 마슈 앙찬 지탕 저자 토슈 앙찬 쥐파라 양즈 남티교 솔라 지방안의 추파티교 저자 마슈 앙찬 니탕 저자 토슈 앙찬 쥐구파라 남린라 차바총업파교 저자 마슈 앙찬 시탕 저자 토슈 앙찬 쥐니파라 팅리 남티교 솔라 지방안의 추파티교 저자 마슈 레와가 앙찬 니탕 저자 토슈 앙찬 쥐구파라 허리 퇴자파교 저자 마슈 앙찬 지탕 저자 토슈 앙찬 시프라 전나 퇴자파교 저자 마슈 앙찬 지탕 저자 토슈 앙찬 듄파라 냐람라 차바총업파교 저자 마슈 앙찬 니탕 저자 토슈 앙찬 제프라 존재 남티교 누라 당후라 지방안의 추파티교 저자 마슈 앙찬 지탕 저자 토슈 앙찬 쥐니파라 배경라 남티교 누블라 당후라 지금 추우니 듄 파티교 저자 마슈 레워카 앙찬 아탕 저자 토슈 앙찬 쥐파라 타즈 남티교 저자 마슈 앙찬 아탕 저자 토슈 앙찬 쥐피파라 니모 남티교 누블라 당후라 지금 숨니 시파티교 저자 마슈 앙찬 시탕 저자 토슈 앙찬 쥐주파티리도

ᱥᱟᱥᱛᱟᱱ ᱫᱮᱢᱵᱮ ᱥᱮᱢᱵᱚᱣᱟ ᱞᱤᱝᱜᱮ ᱥᱮᱢᱫᱤᱞᱤ ᱠᱟᱱᱫᱟ ᱱᱟᱢ ᱞᱤᱝᱜᱮ ᱱᱮ ᱥᱮᱢᱠᱩ ᱪᱚᱵᱮ ᱞᱮᱡᱮᱱᱫᱤᱱᱤ ᱯᱷᱮᱱᱡᱚᱝ ᱞᱚᱝᱪᱷᱤᱱ ᱧᱮᱱᱪᱷᱤᱱ ᱞᱮᱠᱷᱚᱱ ᱯᱷᱮᱜᱮ ᱞᱚᱝᱪᱷᱤᱱ ᱠᱤ ᱫᱟᱣᱤ ᱠᱚᱨᱯᱟᱱ ᱥᱤᱵᱮ ᱞᱮᱡᱮᱱᱫᱤᱨᱤ ᱢᱟᱞᱤ ᱡᱮᱱᱫᱤ ᱡᱚᱠᱷᱚᱱ ᱥᱩᱠᱷᱮᱱ ᱠᱮᱡᱩᱭᱤ ᱢᱟᱱᱡᱩ ᱞᱮᱡᱮᱱᱫᱤ ᱨᱤᱥᱛᱟᱣᱟᱱᱤ ᱧᱤᱢᱮ ᱯᱷᱟᱨᱠᱤ ᱧᱤᱱᱫᱟᱨ ᱥᱮᱢᱮ ᱪᱩᱡᱩ ᱪᱩᱛᱷᱟᱱ ᱜᱟᱢ ᱥᱤᱵᱡᱩ ᱛᱚᱫᱚᱝ ᱜᱩ ᱭᱩᱵᱮ ᱞᱤᱝᱜᱮ ᱱᱮ ᱢᱟᱱᱡᱩ ᱞᱮᱡᱮᱱ ᱥᱮᱝᱜᱚ ᱭᱟᱜᱟᱥ ᱥᱩᱭᱤ ᱛᱚᱦᱚᱱ ᱠᱩᱢᱩ ᱱᱟᱢᱞᱤᱝᱜᱮ ᱞᱤᱭᱟ ᱥᱮᱢᱜᱮ ᱣᱮᱱᱟᱱ ᱥᱤᱵᱮ ᱵᱮᱫᱤ ᱛᱤᱱᱟᱝ ᱠᱤ ᱞᱤᱭᱩ ᱛᱷᱟᱝᱵᱚ ᱛᱤᱧᱟᱢ ᱡᱩ ᱥᱩᱠᱩ ᱤᱧᱵᱮ ᱱᱟᱢᱞᱤᱝᱜᱮ ᱱᱮ ᱛᱷᱩᱞᱩᱞᱩ ᱜᱟᱝ ᱥᱮᱱᱟ ᱭᱩᱵᱥᱩ ᱥᱮᱢᱵᱚ ᱵᱚᱞᱤᱝᱜᱮ ᱛᱤᱧᱡᱟ ᱠᱤ ᱠᱩᱨᱠᱷᱟᱱ ᱥᱤ ᱯᱩᱵᱚ ᱛᱷᱟᱝ ᱡᱟᱣᱮ ᱣᱮᱱᱡᱟᱢ ᱠᱤ ᱪᱮᱢᱮ ᱛᱩᱫᱤᱨ ᱱᱟᱢᱞᱤᱝᱜᱮ ᱜᱟᱝ ᱧᱤᱱᱡᱤ ᱠᱤ ᱧᱮ ᱛᱷᱩᱯ ᱛᱷᱟᱝ ᱪᱤᱥᱤᱝ ᱠᱤ ᱠᱩᱵᱚ ᱜᱮᱯ ᱛᱩᱠᱩᱱᱮ ᱛᱮᱫᱮ ᱞᱩᱞᱩ ᱜᱟᱝ ᱠᱩᱢᱩ ᱜᱮᱝᱟ ᱛᱷᱟᱝ ᱧᱟᱢᱛᱩ ᱢᱤᱞᱟᱢ ᱠᱤ ᱥᱤᱝᱠᱷᱟᱢ ᱥᱩᱠᱩ ᱛᱩᱠᱩ ᱫᱩᱢᱵᱟ ᱧᱤᱝᱣᱮ ᱱᱮ ᱡᱟᱝ ᱭᱩ ᱥᱤᱝᱜᱮ ᱱᱟᱢ ᱪᱷᱚ ᱠᱚᱵᱠᱟ ᱜᱟᱝ ᱡᱚᱭᱟ ᱛᱟ ᱥᱤᱢᱵᱮ ᱱᱟᱞᱤᱭᱟ ᱥᱤᱢᱥᱩ ᱧᱟᱢᱵᱟ ᱢᱟ ᱤᱢᱵᱟᱨ ᱪᱷᱟᱞᱮ ᱛᱷᱟᱝ ᱞᱚᱯᱪᱚᱝ ᱪᱷᱚᱣᱟ ᱥᱚᱠᱤ ᱱᱩᱥᱩ ᱠᱷᱟᱝᱨᱚᱝ ᱜᱤ ᱱᱮᱱᱡᱮ ᱠᱤᱨᱟᱝ ᱠᱩᱞᱮ ᱠᱷᱟᱵᱤ ᱤᱱᱮ ᱭᱚᱱ ᱥᱤᱨ ᱡᱤᱡᱤ ᱯᱮᱪᱷᱟᱥᱟ ᱡᱮ ᱥᱩᱵᱤᱱᱟ ᱥᱮᱱᱮ ᱥᱩᱢᱢᱟ ᱛᱚᱵᱮ ᱞᱚᱯᱷᱟᱢ ᱛᱷᱟᱝ ᱥᱮᱱᱞᱤᱭᱟ ᱥᱩᱢᱟ ᱫᱩᱵᱮ ᱴᱷᱮᱱᱥᱤᱢ ᱛᱚᱱᱫᱚ ᱤᱱᱮ ᱞᱮ ᱢᱤᱥᱤᱱ ᱠᱤ ᱫᱟ ᱨᱟᱝᱱᱤ ᱞᱤᱭᱟ ᱥᱟᱢᱥᱤ ᱢᱟ ᱛᱚᱵᱮ ᱠᱚᱱᱟᱝ ᱥᱚ ᱫᱩᱫᱩ ᱥᱟᱝᱢᱟ ᱠᱷᱮᱨᱟᱝ ᱜᱮ ᱫᱟ ᱥᱤᱢᱜᱞᱟ ᱢᱚᱭᱟ ᱜᱮ ᱡᱮ ᱢᱟᱱᱟᱵ ᱡᱮ ᱠᱩᱝᱮ ᱞᱩᱞᱩᱥ ᱠᱚᱱᱟ ᱟ ᱢᱚᱞᱤᱭᱟ ᱠᱩᱢᱩ ᱥᱤᱢᱜᱮ ᱣᱮᱱᱟᱝ ᱥᱤᱵᱮ ᱵᱮᱫᱤ ᱛᱤᱱᱟᱝ ᱠᱤ ᱞᱤᱭᱩ ᱛᱷᱟᱝ ᱵᱩᱛᱤ ᱞᱮᱝᱜᱮ ᱞᱤᱭᱟ ᱧᱟᱢᱡᱩ ᱥᱩᱜᱤᱱᱤ ᱞᱤᱭᱩ ᱛᱷᱟᱝ ᱵᱩᱛᱤ ᱠᱷᱟᱡᱟᱝ ᱞᱤᱭᱟ ᱫᱤᱱᱫᱮᱥ ᱪᱮ ᱥᱩᱱᱟᱝ ᱥᱟ ᱱᱮᱯᱚᱵ ᱛᱷᱟᱝ ᱞᱮᱱ ᱛᱷᱩᱠᱮᱱ ᱛᱤ ᱢᱮᱡᱤ ᱞᱚᱝ ᱥᱩ ᱡᱮ ᱵᱟᱱᱱᱩ ᱛᱟᱨᱟᱡᱤ ᱛᱟᱠᱤᱨᱟᱝ ᱛᱟᱱᱫᱚ ᱱᱮᱯᱚ ᱠᱷᱟᱱᱫᱮ ᱡᱤᱜᱤ ᱥᱟᱢ ᱞᱤᱭᱟ ᱞᱚᱝ ᱫᱮ ᱭᱩᱵ ᱤᱱᱮᱞᱮ ᱛᱤ ᱛᱷᱟᱝ ᱞᱮᱱ ᱱᱟᱝ ᱡᱮ ᱠᱤᱨᱟᱝ ᱜᱮ ᱢᱮᱡᱤ ᱫᱤ ᱤᱱᱮᱞᱮ ᱱᱟᱨᱚ ᱮ ᱡᱤᱫᱩ ᱫᱮᱢ ᱪᱤ ᱭᱚᱭᱟ ᱫᱤᱱᱫᱮ ᱪᱤ ᱪᱷᱚᱵᱤ ᱤᱱᱟ ᱛᱮᱣᱮ ᱜᱮ ᱭᱟᱵᱩᱨ ᱵᱟᱞ ᱛᱟ ᱡᱤᱫᱮ ᱢᱤᱭᱩ ᱫᱤ ᱠᱟᱞᱤᱭᱟ ᱢᱤᱠᱷᱱᱫᱮ ᱡᱤ ᱠᱮᱵᱱᱮ ᱥᱮᱥᱚ ᱡᱩᱢ ᱢᱟᱴᱷᱤ ᱯᱷᱟᱞᱤ ᱤᱱᱮᱞᱮ ᱢᱤᱥᱠᱷᱱᱫᱮ ᱡᱤᱞ ᱪᱷᱟᱥᱟᱵ ᱤᱱᱮᱞᱮ ᱢᱤᱡᱤ ᱫᱩᱥᱩ ᱫᱤ ᱤᱱᱮᱞᱮ ᱛᱟ ᱠᱟᱭᱠᱤ ᱪᱷᱟᱨᱛᱟᱝ ᱜᱤ ᱯᱷᱟᱥᱩ ᱡᱤᱵᱤ ᱜᱮᱯᱪᱮ ᱛᱟ ᱛᱤᱱᱡᱮ ᱠᱮ ᱛᱚᱭᱚᱜᱟ ᱛᱚᱵᱥᱤ ᱪᱷᱟᱫᱤ ᱚᱨ ᱵᱟᱞ ᱛᱟ ᱱᱟᱣᱩ ᱛᱟᱢᱯᱮ ᱭᱟ ᱪᱷᱟᱥᱟᱵ ᱤᱱᱮᱞᱮ ᱢᱤᱞᱟ ᱠᱤᱨᱮ ᱫᱩᱨᱮ ᱥᱟᱞᱤᱭᱟ ᱠᱟᱨᱮ ᱢᱚᱨᱮ ᱥᱩᱢᱱᱟᱥᱤ ᱨᱟᱝ ᱨᱟᱝ ᱠᱤ ᱢᱤᱡᱤ ᱱᱟᱞᱤᱭᱟ ᱥᱤᱡᱤ ᱠᱤ ᱪᱷᱩᱯᱮ ᱭᱟᱝ ᱠᱟᱴᱨᱩ ᱠᱤᱝᱵᱮ ᱞᱚᱱᱫᱮ ᱛᱤᱱᱡᱮ ᱭᱚᱨᱮᱞᱟᱱᱤ ᱥᱚᱭᱵᱟ ᱠᱟᱣᱮ ᱛᱩᱝᱮ ᱛᱷᱟᱝ ᱯᱷᱟᱨᱪᱮ ᱠᱤ ᱠᱤᱝᱵᱮ ᱱᱟᱢᱫᱮ ᱛᱤᱱᱡᱮ ᱭᱚᱨ ᱵᱟᱞ ᱛᱟ ᱢᱤᱡᱤᱞ ᱪᱷᱟᱥᱟᱵ ᱤᱱᱮᱞᱮ ᱛᱟᱠᱯᱟ ᱠᱟᱨᱮᱥᱱᱟ ᱢᱤᱡᱤᱞ ᱞᱟᱝᱜᱟ ᱠᱟᱞᱤᱭᱟ ᱪᱷᱟᱣᱟᱞᱟᱢ ᱱᱚ ᱚᱭᱱ ᱛᱤᱱᱡᱮ ᱠᱟᱨᱮᱥᱱ ᱠᱷᱟᱯᱚᱨᱤ ᱡᱟᱢ ᱡᱟᱢ ᱞᱮᱭᱟ ᱢᱤᱡᱤᱞ ᱞᱟᱝᱜᱟ ᱠᱟᱞᱤᱭᱟ ᱠᱮᱨᱟᱞᱤᱭᱟ ᱠᱟᱹᱛᱩ ᱫᱟᱠᱟ ᱜᱮ ᱱᱟᱥᱚ ᱪᱷᱮᱥᱤᱵ ᱡᱤᱨᱤ ᱠᱟᱯ ᱛᱩᱛᱩ ᱠᱤᱱ ᱠᱮᱨᱟᱝ ᱜᱤᱱ ᱱᱮᱵᱟᱵ ᱫᱤ ᱛᱷᱟᱝᱞᱤᱱ ᱱᱟᱱᱡᱮ ᱠᱮᱨᱟᱝ ᱜᱮ ᱱᱮ ᱛᱩᱱ ᱠᱷᱟᱱᱡᱮ ᱡᱤᱢᱵᱤ ᱱᱮᱞᱮ ᱥᱩᱥᱩ ᱛᱷᱟᱝᱡᱩ ᱭᱟᱵᱚᱥ ᱱᱟᱱᱡᱮ ᱨᱟᱝᱱᱤ ᱜᱤ ᱪᱩᱠ ᱢᱤᱡᱤᱞᱤᱭᱟ ᱛᱟ ᱛᱤᱱᱡᱮ ᱥᱩᱠᱤ ᱢᱟᱛᱷᱮᱭᱟ ᱛᱤᱱᱡᱮ ᱥᱪᱷᱚᱢᱵᱤ ᱱᱟ ᱟᱱᱤ ᱠᱮᱨᱟᱝ ᱜᱮ ᱠᱟᱨᱮᱥᱱᱟ ᱢᱤᱡᱤ ᱜᱮᱵᱮ ᱴᱨᱩᱞᱤᱭᱟ ᱢᱤᱡᱤ ᱨᱤᱱᱫᱟᱱᱪᱤ ᱱᱤᱜᱨᱤ ᱥᱢᱜᱤᱞ ᱛᱟ ᱚᱱᱟ ᱟᱫᱤᱫᱟᱵᱤ ᱢᱤᱡᱤᱞᱤᱭᱟ ᱡᱤᱫᱟᱨ ᱫᱚᱱ ᱛᱮᱣᱨᱮᱥ ᱥᱩᱵᱤ ᱱᱟ ᱛᱟ ᱜᱟᱱᱡᱩ ᱛᱷᱟᱱᱫᱟ ᱪᱷᱚᱦᱟ ᱜᱮᱵᱮ ᱡᱤᱡᱚᱱ ᱱᱟᱢᱵᱟᱫᱤ ᱤᱱᱮᱞᱮ ᱚᱱᱛᱟ ᱠᱟᱡᱩ ᱪᱮᱢᱵᱚ ᱛᱚᱵᱥᱤ ᱪᱚᱢᱵᱚ ᱵᱚᱜᱮ ᱛᱤᱱᱨᱮ ᱡᱤᱞᱤᱭᱟ ᱯᱮᱥᱟ ᱱᱟᱱᱫᱚᱣᱟ ᱫᱤᱜᱟᱱ ᱞᱤᱭᱟ ᱜᱟᱱᱡᱩ ᱢᱤᱡᱤ ᱜᱮᱭᱟᱫᱤ ᱤᱱᱮᱞᱮ ᱠᱚᱨᱟᱝ ᱜᱮᱛᱟ ᱪᱷᱩᱪᱩᱱᱡᱩ ᱡᱤᱞᱤᱭᱟ ᱯᱮᱥᱟ ᱱᱟᱱᱡᱮ ᱡᱤᱫᱟᱨ ᱠᱷᱟᱱᱫᱮᱥ ᱥᱮ ᱫᱩᱝᱜᱩ ᱪᱷᱮᱠᱚᱭ ᱥᱟᱢᱥ ᱛᱤᱱᱨᱮ ᱜᱮ ᱠᱷᱟᱨᱮᱥ ᱱᱟ ᱞᱩᱴᱤᱥ ᱱᱟᱱᱡᱮ ᱜᱟᱱᱡᱚ ᱭᱟ ᱢᱤᱡᱤ ᱪᱷᱩᱠ ᱜᱮᱛᱟ ᱠᱟᱫᱩ ᱫᱤᱜᱮ ᱞᱤᱭᱟ ᱛᱚᱱᱞᱤᱝ ᱠᱷᱟᱱᱫᱮ ᱥᱮ ᱠᱚᱢᱤᱜᱤ ᱛᱷᱟᱵᱞᱟᱢ ᱫᱤ ᱪᱚᱢᱵᱚ ᱵᱮ ᱛᱟ ᱨᱟᱝᱱᱤ ᱜᱮ ᱛᱟ ᱢᱤᱡᱤ ᱪᱷᱩᱠ ᱜᱮ ᱠᱟᱠᱩ ᱪᱷᱟᱠᱛᱟᱝ ᱜᱮ ᱱᱟᱢᱵᱟ ᱛᱤᱱᱨᱮ ᱠᱷᱟᱨᱮᱥ ᱱᱟ ᱭᱟᱵᱩᱪ ᱯᱮᱥᱩᱱ ᱥᱟᱥᱟ ᱠᱚᱝᱜᱮ ᱤᱱᱮᱞᱮ ᱛᱟ ᱢᱤᱡᱤ ᱪᱷᱩᱞ ᱪᱷᱩᱝᱣᱮ ᱛᱷᱟᱱᱫᱟ ᱥᱟᱝᱢᱟ ᱜᱟᱱᱡᱩ ᱥᱤᱢ ᱜᱮ ᱱᱟᱢᱫᱚ ᱞᱮ ᱪᱷᱩᱝᱣᱮ ᱥᱮ ᱨᱤᱥ ᱠᱩᱢᱡᱮᱱ ᱛᱷᱤᱭᱟᱣᱟᱝ ᱠᱤ ᱛᱟ ᱢᱤᱠ ᱫᱩᱱ ᱠᱤ ᱱᱮ ᱡᱩᱞᱤᱭᱟ ᱥᱟᱢᱡᱩ ᱪᱤᱛᱟᱵ ᱪᱟᱝ ᱵᱟᱛᱷᱟᱝ ᱛᱟᱱᱤ ᱥᱤᱝ ᱠᱤ ᱥᱤᱢ ᱠᱷᱟᱢ ᱠᱷᱟᱱᱨᱮ ᱡᱤᱠᱤ ᱡᱮ ᱫᱤ ᱠᱮᱱᱟᱝ ᱜᱮ ᱛᱟ ᱢᱤᱡᱤ ᱪᱷᱩᱞᱤᱭᱟ ᱪᱷᱩᱝᱵᱮ ᱜᱟᱝᱜᱮ ᱤᱱᱮ ᱨᱤ ᱪᱷᱟᱣᱟ ᱥᱟᱝ ᱵᱩ ᱠᱷᱟᱱᱨᱮ ᱪᱷᱮᱵᱤ ᱱᱮ ᱢᱤᱡᱤ ᱛᱤ ᱤᱱᱮᱞᱮ ᱛᱮᱞᱮ ᱛᱤᱫᱩᱱ ᱠᱤ ᱠᱩᱱᱫᱚ ᱪᱷᱮᱢᱵᱩᱥᱤ ᱭᱩᱝᱜᱩ ᱭᱚᱨᱤ ᱥᱩᱱᱥᱟᱞᱟ ᱯᱮᱪᱷᱟ ᱥᱟᱡᱮ ᱥᱩᱵᱤ ᱱᱟ ᱥᱩᱝᱥᱟ ᱞᱚᱠᱪᱮ ᱥᱟᱨᱪᱩ ᱱᱟᱝᱠᱮᱱ ᱠᱤ ᱠᱩᱥᱟᱯ ᱥᱩᱝᱥᱟ ᱠᱚᱨᱟᱝ ᱢᱮᱱᱮ ᱪᱷᱟᱥᱟ ᱵᱤ ᱤᱱᱮᱞᱮ ᱞᱚᱱᱟ ᱪᱷᱩᱝᱫᱩ ᱠᱚᱝᱠᱤ ᱵᱟᱞᱟ ᱞᱤᱭᱟ ᱛᱟ ᱢᱟᱡᱚ ᱛᱷᱮᱞᱤᱭᱟ ᱞᱟᱢᱞᱚ ᱢᱟᱪᱩᱵᱪᱮ ᱥᱚᱝᱞᱮ ᱛᱷᱮᱞ ᱯᱷᱟᱢᱱᱤ ᱪᱷᱮᱢᱵᱩ ᱪᱷᱚᱱᱫᱚᱣᱟ ᱛᱤᱭᱮ ᱠᱤᱢᱵᱮ ᱛᱟ ᱠᱚᱨᱟᱝ ᱤᱱᱮᱞᱮ ᱞᱩᱯᱪᱩᱱ ᱡᱤᱢᱵᱮ ᱠᱚᱞᱤ ᱱᱟ ᱞᱚᱯᱴᱤᱱᱮ ᱢᱟ ᱛᱟ ᱪᱤᱨᱛᱤᱱ ᱪᱷᱮᱠᱚᱭᱟ ᱛᱤᱱᱨᱮ ᱱᱮᱵᱟ ᱡᱤᱞ ᱦᱩᱝᱥᱟ ᱠᱚᱨᱟᱝ ᱤᱱᱮᱞᱮ ᱠᱟᱯ ᱛᱩᱫᱩ ᱛᱟ ᱢᱤᱥᱱᱫᱟ ᱡᱟᱱᱮ ᱞᱟᱜᱪᱮ ᱠᱷᱟᱨᱮᱥᱱ ᱞᱟᱯᱟ ᱢᱟᱯᱷᱤ ᱨᱟᱝᱯᱷᱤᱯ ᱛᱤᱱᱨᱮ ᱱᱮᱫᱟᱱ ᱥᱤᱨᱫᱚᱣᱟ ᱞᱟ ᱛᱤᱱᱨᱮ ᱥᱚᱱᱡᱟᱱ ᱠᱚᱨᱟᱝ ᱪᱤᱵᱮ ᱛᱩᱱᱮ ᱥᱩᱝᱡᱮ ᱛᱟ ᱠᱟᱫᱩ ᱪᱷᱮᱢᱤ ᱧᱟᱝᱜᱩ ᱪᱷᱚᱱᱡᱟ ᱛᱤᱛᱟᱵᱤ ᱞᱮᱣᱟᱝ ᱠᱤ ᱛᱩᱞᱤ ᱤᱱᱮᱞᱮ ᱠᱚᱨᱟᱝ ᱜᱮ ᱥᱤᱢᱥᱩ ᱪᱮ ᱢᱟᱪᱷᱟᱵᱟ ᱞᱩᱡᱤ ᱥᱤᱢᱡᱤ ᱛᱷᱟᱝ ᱦᱩᱨᱛᱟ ᱵᱮᱫᱟ ᱠᱤ ᱞᱮᱛᱷᱩᱱᱟᱢ ᱜᱟᱨᱣᱮ ᱞᱮᱠᱵᱟ ᱴᱩᱵᱭᱟ ᱛᱤᱱᱫᱮ ᱡᱤᱨᱤᱥᱟᱞ ᱥᱟᱢᱫᱮᱞᱮ ᱫᱩ ᱧᱮ ᱥᱮᱢᱵᱚ ᱵᱚᱞᱤᱝᱜᱮ ᱞᱤᱭᱟ ᱜᱟᱱ ᱥᱩᱭᱟᱡᱤ ᱭᱩ ᱠᱮᱥᱮ ᱠᱮᱱᱟᱞᱤᱭᱟ ᱛᱤᱛᱟᱵᱤ ᱭᱟᱝ ᱠᱷᱟᱨᱮᱥᱱᱟ ᱱᱮᱯᱚᱵ ᱛᱤᱱᱫᱮ ᱡᱤᱨ ᱞᱚᱝ ᱭᱩ ᱵᱤᱱᱟ ᱠᱮᱨᱟᱝ ᱜᱮ ᱠᱚᱨᱟᱱ ᱱᱟᱝ ᱥᱤᱝᱜᱮ ᱭᱟᱝ ᱠᱷᱟᱨᱮᱥᱱᱟ ᱫᱚᱱᱞᱤᱱ ᱱᱟᱝ ᱛᱩᱵᱫᱚ ᱛᱤᱢᱤᱝ ᱠᱤ ᱭᱟᱝ ᱞᱚᱵᱟᱢ ᱛᱷᱟᱝ ᱠᱚᱱᱟᱝ ᱠᱤ ᱭᱟᱝ ᱠᱷᱟᱨᱮᱥᱱᱟ ᱤᱢᱩ ᱡᱮ ᱥᱩᱜᱩᱭᱩᱱᱟ ᱢᱚᱱᱮ ᱪᱮᱵᱤᱱᱟ ᱱᱟᱝ ᱡᱩᱢᱤᱡ ᱠᱮᱣᱮ ᱜᱩᱨᱤᱢ ᱪᱷᱩᱞᱤ ᱤᱱᱮᱞᱮ ᱠᱟᱫᱩᱱᱟ
Dr. Andres Kares Ndakba, Yang Chawan Lamdun Yoya, Vinje Kabuji, Mizi Truly Nele Gudu Nazo Cheg Yuza, Munzu Koralia Petije, Yang Gup Dudu Gudu Chebe, and Namba Dige, Narwe and Susu di Telia Kresna, Tanglin Nanje, Mutu Dunt Gubina, Dende Keralia, Mizi Rintanchi Nigris Mgil. Ushab Sunsha Kurangwane Chashabi Nele Laksam Sumi Tan Jonam Dembe, or Shiga, Dinje Yuza. Anlechin Sunsha Jinyin Kanki Chasha Tage Chungwa Mengshi Yine Le Dinyaliya Kurangke Da Pienshira Tuasha La. Gubdir Gushab Sunsha Tang Jawahar Shenki Giju Chikinki Luchung Mangbu Yongsi. Gubdudu Yine Le Gushab Sunsha Tang Jawahar Nishindag Zane Da Ndes Lakze Zanyi Giju Mangbu Yine Da Ndes Lochunju Mangbu Chi Yosib Jiri Rwa La. Kunanzu Le Mangbu Shige Da Rengi Gine Da Liya Kangra Chiya. 这个是先了呀差不多当当的星期几错了呀当心的讲呀顶着一年的穷多了顶着算账但各地的火人给老子讲了个老子的话呗昆座一年下下一年来的我是松下对于有的穷为中间顶着托民多的总部把火人给我年下下一年大概让松下但每次出了各地肯定是这边年的人一个连往堂那边的堂连起过不来的抗着堂一目吧 日他切吧，顶着早晚的南玉民多，木头看那个水我们能给能给，囤大他家呀，他能新开开了呀，中南开三个几开节，云前没把货最难比呢，他虽然你给面子啷个提，钱样是够吐不热死钱，总不把火人给你来，顶着松下，作为可得记得记得起，叫我有呢，提得提得起，成天疼，当用米露给，用作了抗着起手切我有。 当然是了，满足参参面子冷皮脱了呀！但俺爹个来当这车被隔离呢，那么上可是呢？但俺可是呢，隔离这车我要跟咱隔离呢，什么老怕么子呀？他呢，参参看那个时间呢，老说起我没去打那呀，那对你这车谁不急的？总不把火让我来下下边呢嘞？停这里呀，他可是呢，扛着大顶这车嘛呢吧？可是呢，马对边那么久一年嘛点吧？他呢，他火让给看这送油来是呢？ 面对被那么久停车时间比那的，中途几大招啊，是对咱们老火人给他的，给他给开始，面前那路拍街堂开车停车场头的，要我在东里嘛，那么去看那边呢，特别讲的，土能行起这呢，人一个内部的二位，他几多了呀？这呀，停车情况的事情，算下，当然轮了车队，几座店，宽个表现，东岸那座娘娘，提到你面前去拍街堂，各多两位，个人细节。 他忽然给伊奶奶，说是人意，别从伊里下界。当阿里伊奶奶可是你几座第一顶里啊，恐怕背不难切的，东岸那座娘娘院是。提到你的名字出去拍街堂，各多娘娃，个人不止意思。大概人意给伊内部堂刚挨里啊，扛着起头，团大吉祥了梦强满娘。文江人心里往他灵堂，三大长满了姐弟，两个手背长的呢，大概名字卡着强，就是松。 他忽然给大人送下了，你个对对你刚挨了抗日旗头，体会讲养吃瓦的那么老么穷呀？俺人心连往里啊，唐林堂三大长么姐姐，啊，刚挨的给连南边给不起头怎么办呢？忽然里内来面子卡着起，就是送起的这，啊，陈贵南下了。起诉起这起头，西南娘娃盯着西穷的，大吉穷对给面子里，爹出了这么些不幸英雄，团圆托顶里滚脚给打了那位。 我才去为面子，我这人样是热度。他忽然给大人送下了，但，说是人家给女人为面子，人不得都是买起整齐大家老是给对着买呢。现在说用作肯定是全部的是呢。但，俺的穷队给面子的，他没些得罪你呢嘞，这么些不起。顶着顶顶用死的这么些呗，团团的拆死吧。可对对你嘞，团圆托困难了呀的，滚脚给人你了呀的，我才去为面子，我这人样是。 那么大差不多是，听这个可是呢，三看几期间忽然给俺认为人家名字人当的，多不起头呀，听这是哪下？看的，大概名字是吃完了，就可能重新拍起当，干脆早晚内容嘛不呢？大概别准后面套人家给三了，将大前面事情，别急了，米线了，三些当东西，两个没都偏西都叫你。 但其实忽然里那个对对，穷对个大巴拉给克的是呢，从俺们底下我是穿不赢的，忽然里那来顶这个刚挨骂车队，他提刚挨的羊买过对，忽然里那来借钱呢，羊克的是偏见明显了呀，三些他东西人家，前不多年给面子吃呀给人家要的是，顶这算下，提到明年那次进这羊啊是羊绒，看着钱没绒了，把羊熊没绒，提来到的天里地基给。
미츠군 교체베 탑조지 임바 군진 난고 타그란질 다 셈보본 헹게 이내레 남규 온 소외 출리아다 정닝리아 안 참메십다 당는 신키 야 응가레스나 미지 규림 출리아 차완람농 모용베 거리내레 캐랑게 칸르다 딘제 마나브체 밤문숨부체 심슈마냐부체 모투 양키랑키 안가레스나 폭삼이네지 미지 가레스능 람베간 영원균 용웨 안타딘제 안가레스나 따딩아 테리 내주 딘제 체브디 문제다 탭시 니야지 딘제 씨나제 안키랑게 강에다 딘제레 넘버게 돈린스 투비이나 문에 온다 키라이네레다 심감기 용시 다 디산 슈야 기심보도베나 따 이모베나 즐라소베레 딘제레 가레스나 용시 마리스음기라 좀보보 호랑게 이네레 쇼데 죽돔슈교난제 민게네즈 컨제직 양아와 임비네지 야메나 컨제 교부지 유비네레 아이키랑게 칸나마나 바 모투 그래스나 듄교 나비나 텔레 도그제 다 디디기기 그래스나 미즈문교 집에 탑람지 집이나 아니 릉니리아 문에 겹기 미세 줄이네레 냠뇽 토야 이네레 릉니기 미세 따왈 이네레 견동요야 딘제기 그래스나 덴덴이 털람 삼고 쳐리스체 좀보보 호랑게 이내레 딘제기 친구의 난샤 딘제 손자 등에 조동 주비나 한도 호랑게 카잔디나 소문난시 네버 당련 토켄티 미즈 롱스 주도리스 당간조 단데 키란 카레스 네버 컨데지 롱데비유네지 야면이 키란게 다다리 님지 나로리아 레로 바랄리네리 티신키 파마단 키란 바랄리네지 티신키 산다당 부주 단 키란 바랄리아 매기베 자완제 첸도 갑지라 베차샤네 야면은 키란 차레리 페베 급리야 랑가가리야 다 랑가가베 네드윈 딘제기 긴제야 셈랑암라기 딘제기 네드윈 이네레 체시브지리 두주 이네레 키란리야 다베지 슈킨 님비치 수제 야 정이기 닌지기 체실 이네레 슈킨티야 딘제치 님디나롤 키란리야 네드윈 딘제 체 윤도 갑지 계속 근데 체 유비네 키란게 다 네주직 디스님제 모슈 발리야 하레스나 콘슈 모두 슈베 좀보보 코란나시 다 정이 미즈 출리야 거도 시중 근데 체비네레 대강을 만나야 당 모투 이란게 하레스 딜레 넘버 개완난제 수수정이기 다유기 내법디 당린 토분난제 정이기 메즈디 롱스주규 친구쇼이 singe nam cho khol ya khumu sim ge wen na shi be pe ti ti le liu thang bu ti nam leng ge ya khumu sam zu thang cha che si ti shu yi sham le ya khumu zu mi di nam leng ge ya nyen zhen shu yi ne bo thang lin tu kien ti me zi long su jue ban nu ji di mi yu di de cha phe ben ne ci so ju ji we ba su le chen yan mi zi du shu di ni ga ge cha dang ji gi ji we 德卡尔西日 南威丹比日 米勒基日独日堂 萨勒加里莫日松巴丹 让让起米切南 西吉基秋金 嘎追庆别伦的月拉 随巴尔高维东夜堂 帕尔切基庆别南的阳芒不西起 我呢迪德布米切拉吉达尔东帝国三 不勒查度秋维天气基座基家族前不敌顶 미지 초중 디니 지다 둥규 최고의 삼시나 미지 최 중외 된다 용조 만주 심기 남도래 중원 시지 금진 대왕키 미둥키 내주라 섬주 지도 부장 바탕 심감 진저 시기 동대벨레 미지 태양 티둥키 군도 친부 중신유 송샤 럭체 서주 난켄키 구섭 송샤 신지주 광양 군의 총퇴소 광키 빨라라 마종 람로 마종월 총람 판미 총외 공 롭중 진급 롭진의 치티 낭디 시행기사를 낙제 로바르 마피 텀미도 교루 티달 코랑 집에 퇴내송 거두 체미 양괴 총 웬경 티더뷰 레왕키 듄토 광키 심쇼 마차바르 루치 심지탕 후르다 베타기 레퇴남 Lekpa Zhubyue.

0: ཁོ་ནོས་ཏ་མ་ཅི་ད་ཏ་ཨ་ག་ཁ་ཅི་ག་ཡང་ཁོ་ཅི་ལ་ཏོམ་མང་པོ་ཤི་གུ་རེད་རོ་ཏོན་རེབ་ན་ན་ཏོ་དུ་ཕུ་ཉེན་ཏ་ཏོན་རེབ་ཅི་ག་ཏོམ་མ་ཕུ་ཉེན་དེ་ཡིན་པ་ང་ཚོ་ལ་ཡེ་ཅིག་མ་ཅིག་ད་ཏ་ཏོ་དུ་ཕུ་ན་ན་ཁོ་ཕུ་ཚ་དུ་ཆ་མ་ཆ་ང་གུ་རེད་ཏ་ཁོ་དོན་ན་ལ་ཡང་ཁ་ཅི་ག་ཏོ་ཏེ་གོང་གུ་རེབ་རོ 아가간로 다 아니 디토야 토성 근데 시리
1: 다 지금 진중 다 지금 아래 신남보다 다 지금 아래 지금 더 봐봐 충아래 다가마 시 지금 아래 등에라 샹글랍데 나로려야 부고야 즉 샤쇼게 다 지금 아가 조단 라베 멍시올 아겐 도단 티젤라 다 아가데 즉 난저 아가데 자제 편도 같제 유메 부제 한테 메타 부고야 즉시 어 중원종 저발 부고 즉시 당나시 총존난 로그랑 저 들은 거 산다 즉 총존난 로를 치로를 내가는 좀 그라 정원 좀 님도 좀 그는 건 사샤나 가지 가지 밥도 쉬신 바좀데 로알 아가데 커버다 들은 날라질린 좀는 선배면 배 고데 부제다 타고 칸데 인다데 지난 야지 좀 봐. 다 저거는 야 양은 저는 저다. 슈고랑 저 어디 녹스녹스 쇼그다. 두고 말라고르다. 다는 저래 수수 신바도 수수 갑성 야제도 아마 말라고레스. 다 즉 수수에 신도 말라 브라야. 미신벨라 마 꿀웅레세. 다는 저래 야고 죽는 안에 지금 저라 간절로 당은 저 배에 차신다 주제 종종은 차신은 종종만 저 치로를 내간 좋아하고 다 즉 다홍 좋아하고 아가들이 대장을 다지나 아니 온 지금 돌아 지금 미 로만스 게임 막 어제 다티게 부자야 하고 싶나 진짜 하고 싶지 신었어 오늘은 가서 진짜 당돌아제 미에 대한 휴지를 가지고 와 좋아라 다시 소소 집안 소소 제샤 지금 사실은 농교 매리지 봐라 차도 봐 근데 제들
0: 의미리네 휴지하던 줄아야 딱 예금네 뇌 버진지 땅이 어리랑 안 주게 되게 마냥 공배다 냠발할 수 용야체도 희나스에서는 되게 아니 직조나 체딘 제 남아이나 터제나 쇼이나 아니 모티제 지나주 인한 주기나 의미적인 수자들이나 탈비 강화 등기 좋아시고
1: 예 레스 토치 토치
2: 빙남초 공도행계의 센트바티니 흉주종 초대상 카동총주 알시에 초배 경고와 파주라수 알시에 초배 지유니 최고의 야제의 수배 접업기 매체티리

0: ne kuni chije yong tus ke denga chije bris ku da sa ke la yo de ge lia le ge ku je pak pa chi xie dan ni se ri de min na cho se bris cha la so ba de de yao shi da je bris sa ru pro chi du zamba sun xing ge po gu ni su yong bris de lu yo ne di liang zhou ju gi mi ji ris ming li ya zou yuan si ge yo ris chung du ne gen zu ne zem zi al ga bu yo ris ganda duske de pa kyam tsu kyam je tsua kya ya liya gumshi cha de yo ris. Mi shenda liya senpa sangu chigi yo la midi tongpyo ya chimbo yo ris. Pa logo da dakze nigan zom de yube gan liya ru gyong ya gan liya mi shenda ki nyab chui ma ki nye ki mi ji son zan yu gor wa dike ki ki liya kwa ya nak de yung zhus che che ming da yo ris. Pogo nyi ba zou run si nye di zou yung ki cao ris. Yine le ogu da lon dabo dabo le de yo res. Pogo dingi nye halam danda nyam nyam ji yo res. Sukdop che gan le ya jigi chi sopta di mi shenda da raya min yo ji yo res. Zou rungi togu na lo le ya siam zi ji yo zang longbe mi ge yun zhu re jik sin ming do da yo res. Zou rungi nam gyu gyagre gyaya le ya gaba yo be gan le ya lung lung du zang ba ngwa ga mi le ya du nye ji res. Nima ji chu ke tengxin donggo chi li ya jik dungdu zamba tengxin ki donggo di gyabjaa dan zang de yuwe midi ki halayba riz. Kuni ki kechu shengyo ki nyanga dungbu ju yo riz. Dikin riz riz na tepsar donglin zo dang gyambun yisar dogbi chi dune sumi lu ji yang jakze kun la kieto pa. Ding yu riwi karchen sung nyanja shendung kyun la kip somu kyun be rug nyin ja zingchu la ni pa mi shung. Dendres ji yo riz. Gop tu du zamba gu da sao ke Kuni puli ya dendri shu cha du zamba da dari labe ne zuyu ki jungin dike xie cha du zamba kuni ni ge ene rogba che ne xie dren xie bo bubyo ni zonga na lo ne cu po ya ki ne zu ju du che beris. Zou yun ge gar xie ge yores na nganga wo li ya mi zhang gyo ju gup ju ji yor de le lo kyo ya ki mi nish zi chile me le ya ge di drup cha su na nga zu de ya ne ya tepsi yo ma re nga ya zho sen ru gung ji yo bide ya nga si nian zhondu yu dili, kina nyi, saza nyi, paga ya, zhondu yu me haku umdu. Duska de xie wris. Gu da sao ge, nye bingya nyi kip turu che wii na, kaban zhogo chu ne, kirangka xie zhangja zhugi yin. Duska de xie wris. Zou yun ge, ding san leng shen su lin, dar xin ge bada, song gong ming ge, ding zin so kyo che che, dang ba dang, bao dugu jiga yu bada, hong ka gundun la ya, nye ngon xin mi sum yu, jiga yin bi na, sik cha ya yang lin da, jiga yin bi na, seng ka member ding fei, 지금이나 마고시라 시용이 콘조스 폭의 기도를 하시오제 요정구 진짜 만주 기랑 비자니 겹쳐서나 나라서 창문님도 랭산 소는 그 기도를 하시오가 지나 근데도 두스에 제치드 잠바 고다서게 다가라용아 로데 마진이 준비나 디스장이 두스게 시브리스 저름게 돈도돈다 지유 기랑 비자니 종가나로네 포토비나 배치 띵조네 진디 돈얘기 먹분등기 땡기 된제 제비나 근데 제나 가이나 Duske de xebris, sun xin ge nye pechi me jik jicho, zhoun di disun gobe ri, ding san ding zhou ki, ganjie kayu kona jigo ri, ka zhong li ya, jakba tim kashe yonbe ri dili, changmu lo, nye jicho ga donbam dan zang, ge tra kasga li ya, kip de ya ri, san yin nye kong ten zhi xu che, kong le gido na lo li ya, xu ru chi wii. Duske de xe du zamba zou yun ge, yin ne le, kong ge kak zhong bu le ge chen du che ayun. Duske de xe du zamba sun xin ge, di to li ya, nga tep si ya gu chi yu. Duske de xebris, Di guan da de nam ji bido khun zu chan dung je san yi nam lan yun du zamba sun xin ge po gui ni na li xia la ro chi li ya min ni sum chi da ter ge chi da zha ne ka zhong gi ma ga na lo yogo yogo chin je su su chu cho di sun gu bin sun la da a zha yue la den zhi shu ga dan baris den zhi shu ga zhu nian li ya da a zha gu da sao na zi cip chi bu xie bu ji ne gi si jia zang tu ga pe ro na si je je xia a xie xie nga zhi xie bu riz. Gu da sao ge li la yo li ya nga a da na za cip qin bu xi ra xia xia si. Ani xi ya ge nian ga tu de xia si. Jia zang tun da ge qin bu qi xia yu si. Ani di yin bin na su su xi ge la me kan ji min si. Jia zang yin ji min ji cu pe ro na xie xie xie gu ya ge nga zhi xie bu riz. Di na la yo ge ani den zhi shu ya ge ter ge di zhe zhe den zhi shu ga qin bu riz. Sun xin qin nga Gondra liya, chucho guje deyabris, shoga ki to se caa chik duzu liya, ane pas pi ne 아자 유엘라 덴디슈제 용구여레스 디게블리아 디순 고번 네 순게 다시네 마음주지지 티제 콘조이사 초 용바 통두 잠바 순신게 볼이 친제 고다사올이야 다 주저다 주저 아자라 비기 두스크데 시에브레스 고다사오게 랑게 녜쿠티 쳔능 시체오레 두스크데 시에브레스 데네 순신 칠롤 덴용제 소스 주저다 주저기 아제 듄스니 아자 유엘라 틀게나네 마법니 냠도 강바 보리야 꾸다사오기 나자야 따가 된지슈브레스 디순 고변순 따야간의 법제 고연하려야 주윤두 잠바 직대두 잠바 미디 포고 냠되부지요레스 동 세시시르지요레스 갸다 오메가가 알아 파순 제네대요레스 숙제 치지 게넨게대요레스 민리야 순리다 민도리야 유치정기스기요레스 슈가 아버지 베지지기요레스 땅 얼마 주신 거요레스 동 요링구치 케인구요레스 랑아르칸리야 제육식제 땅미마지 관샤요레스 아니 니거르 미게 유치정기 톤두 잠바 곰불룸비지기요레스 던다데 냥알 컨테스트요레스나 갸다 옥숨 능눔 진념치 능규토와 까르다규당충 제육 농기째라 장춥진 균도 담은 제양 흐메종 동신치라 쓰신 죽당자 믹숭 깐낭 시터 당신세 봉그트나 년다 락버치 데니 유지 정기 순리이 데데스트 리스크업드드 잠바 유지 정기 순리 단에 범니 곧 즈비다가 정보 아작은 용식근데도 두스데 게치드 잠바 순신게 덥자 곱갸리아 나즈켄자치 폰 근데 제이나 하고 오면도 저저라 보리아 폐지 코라리아 끈진난다 두스데 렌게드 잠바 순리 보리아 즈용버스 순신게 라요리아 네 님도 요녀기 마미디게 능기 창가 나러려 창통가 티르주브리스 현대디게 파티르주브리스 네네 순리 나러 덴디슈브리스 대즘 두두 잠바 순신게 지저다 아자라 키나니 볼이야 네바야 시가 페로나 두스케 대시두 잠바 순리 사자니게 볼 친제 대두 잠바 네버니 통사대여 마레스 제자 순리게 아자캄 그기나 쉬어레 두스케 대 계지 두두 잠바 고다서 칠로네 야 요네 저우연다 저우룽에 네 고다사오기 슈고 당네 용기요레스 순리게 아자 아자랑 가르네 그도 두스크데 게치드 잠바 고다사오게 어글라키라 차비 나중아 나야 워마 게비야 나츠치 포데 두스크데 랭게브레스 순리게 아얌제 워마 수게 그래 두스크데 시드 잠바 고다사오게 키라가 마톤보다 마고베 쿠치가 제비네 키라 카톤 나로리아 데데비 인투 잠바 쿠니 니 워마 임바 하마고 시그르베 디비나 키라고 워마 민자 디게 제브리 두스크데 시에브리스 순리게
1: 니던다디 근데 이메 제쮸마소 키라고 워마 수다 수레 두스크데 게치드 잠바 고다사오게
2: 어글라 키라리아 겜추치 슈야유 데리 둘 투타자 젬스메 앱제제 슈야모도 데마소 띵유 진덥기 야치 먹게 이츠압과 왕다님도 중에 샴제 시전다 시바 수지지기 유자 넘치마도 쿠닉 소쇼르 단단히 포근디니다 님도 카중 쫑가 나로네 부분디니 깨차소나 창물로 랭산 출은 기도 나로랴 슈간 주야기 깨치제차 선이 녀라 람비나 녀리아 어글라 키란리아 컨트레르 삼제 녀네 쯧뎁제 키나니 사자니 데야 풀 컨트레체나 가유메 주두 슈가 덴지슈비 게세 키나니 랭산 출린리아 팬드 메비나 나준 주기 데르케스 광메 스슈니 고모 누부메 요든데 차데요 그건 로토니에티게리아 캡산다 부만토니에티게 팀투르 슈긴리아 메다니나 치교니세는 시제제 게시 키랑안 주든다리아 팀투비나 키라종갈 주제 키나니 사사니리아 또에게니메베 넬케르크 제산 키랑게 숨비나 근데 제네 그그레 두스케데 시에브레스 순리게
1: 말롱부 띵조기 막베지 인도 잠바 레그디리 제가바 뉴제
0: 두스크데 시에요레스 꾸다서게 키라 텐드 메비나 니므데리 키란다 큐싱아 송근 증리스덩이 두스크데 시에니 드니 샴브레스 저우연다 저우정게레 디조르르 샴밍이요레스 순리게
1: 아자 데스 꾸다
2: 카달라 뻔냠겨 마지다 푸그 삼로다 주고레 제자 클릭을 주도 저거레
0: 두스크데 시에브레스 주저 아지 아자 유 환 터제 데즈른가 카야자야 메브차브레스 디네 꾸다서게
2: ogla kira tendu mebina acha yela tije nyel tesh deya nga su su tukachingu
0: tuskde shebris
2: 순리게
1: 계시 드제지 고유네 녜녜리아 나리아 두소자 간 쪽리 네츠 근데 이메 세바하 고체도 잠바 근데 제는 가도 땡기 제주리
0: 두스게 되시브리스
2: 고다서게 키랑게 샹고 유엘하게 만조야 꼴이야 다게주 된제 손자 좀 부게비야디다 롭제 드야디 님도 지기지기 제나 치정마레
0: 두스게 되시브리스
2: 대야 순리게 우그린지 단네
1: 기란주 된제 제비나 나리 탁쇼 징주용그리 신제 기란주 된다리야 팀을 도야면도 특히 신다 요마리 다야니 근제 준비네 님도 주기
0: 두스게 되시브리스 되네 저우윤디 띵유르딘 카촌르 다니 자라 두소 잡다 다갸 제제 르 케브 윤교기 미니 슈디게 치용제 창가나로 좀야 제브리스 다간 능신 순신 카촌나로랴 로제 유호다 님도 좀드스 차브리스
2: 셰젠다 셰보니리 녜네 상다 큐브 제브리스 선이 띵유 르딘 카촌르야 저우윤게 승우디게 두소 제차도 잠바 콰마디게 치제 징로리아 샤르용버레스 순신게 소순나레 라요 유튜브 등게지 예배 간리아 순리게 치용교기 멍미니 슈디게 느베 겹제 견돔 미자 십줄학지 럼버레스 데네 순신게 파권니다 룩지 셰네 창마 지기 돕제 작제시 사르주브레스 고다서게 지지콜 키네 클라제가 너네 임베 퀴제제 녜리아 튼친브레스 디슈고 순신디 순리다님도 주구요리스 저연게 저른티니 소수쿵기 라야드게다님도 랑가카 니리야 고연에 샹주구요리스 내주데 닌실근데스 지어레스나 따구인 두어쩜쩡 따구쇼 무구 뿜뿌 삼든 제민규 계산와이 상다땅웨나 카르센 쩐지 짜고 대체오 된데스 지어레스 띵조프 종가기 준순고바 바오지 옆치 마오기 깨띵 세차장 셰전다 셰보기 소리야 너치 지야 땡기 차브리스 디닝가 유호게 팀규키네 종가게 권다게 드생게 틸 라제 데드 잠바 치로네 에르케 깨기 다다용 보고니 유호게 수인바 두스게데 깨치드 잠바 고다사게 나츠부치리야 또게가 용비 두스게데 랭게브리스 유호게 나데 하코네 고치네 부리야 야 용르주니 고마 넴브리스 고다사게 바르캠 규젠 루드 잠바 준순 고바 바오지게 고다서 시간나로네 통제
1: 베메드스레 송가나로 루미요 조스 요마레스 제제 냐마네 셰스요레 도제가 요느바 가미제리
2: 두스케데 게침부 게미니 셰드 잠바 유호게 베메디 셰덴다 셰보기 아자레스 데야 도제가 용브레스네 셰브레스 준순 고바 바오지게
1: 모종가나로 따는 용구마레 도브제디게 기란주 추찌린제 군일 쯔시
2: 독스게데 셰잔 유호게 돕제디게 출린제 종강 거진이 군일 제브레스 디디잠바 셰든다 셰보게
1: 당고 셰장게 손야게 된다 근데 주소 독스게데 케치디잠바 유호게 기라니 아자 종강나 주사스 다치나님도 라부자야리아 구데
0: 독스게데 렌케브레스
2: 데네 유호게 군이 쩐좀 나로네 치롤 뜨 급디디잠바 준순에 준순고바 바오치리아 디순고바 순라게 고둠기 독스게데 Nyesan shudu zamba zunsun gubu bao jige
1: Kongyin biyina maga nang dhagwan sunza Nye kye kunga zunga nalol ya Yonyaga tunda yo maari, gochiyo maari
0: Tuskide shibiris
2: Guda saga gali sikangi chiliya jari yonbiris Chinele ni garishiga yoresna Disun gubu sunla gongbu sunje Gotorki
0: Tuskide kye gyab zang zunsun gubu bao jige Kongdu chimbu lani Sikangi shamliya Babiyundu zamba guda saga
2: ge chenpo kimne, nye wama kabasha yo.
0: Duske de, ge chi tibita dhani, ziti nyi ngochim dike de, shemdu zamba, zunsun goba bao jige, da yago chungma sun samni, sikanga chili ya buzi jige yo res.
2: Gop dudu zamba, xie zhenda xie bao ge, ge go chani, zunga nalo ne dunyom bo res. Zunsun goba bao, kuni da dundu dheb zang, zunsun goba bao, kaji diji meba cha bo res. Daga xie bao ge, kwaya, ge go shuk kimne shudu zamba, ko leta thorbris duzu ti nalol ku da sao ge zunsung a singa chile ya zizu je se ni zunga nalol ne gita da je ne sharing gu yo res sun li da sun shing ge le xie zhen da xie bo ju jo oma ni cu su ni ko zu mi xin yam do zoro ne zhou si xiong cu sa ya gyu qin bris zhou yuan da zhou rung ge zhou si xiong gu bu ne yik cha ba wang zheng gi gola lin cha bris
0: 춤숑고 미 우르랑베 급다 뛰제 콘조 종거 칠이야 교침브레스 디송 고번 숨게 때간리야 담모토조 똥가 째제 콘조 겜는 제제 샤르 윤두 잠바 춤숑기 유미디게 강바 거겹제 칠이야 된연이 위험하레스 저기 레지디게게 디송 고번 수인바 하고디 잠바 수에 코카간 돈이 위험하레스 콜마디게게 순리기 제단에 카르코네 튼네 레와르주 람다 유스보도 레드 잠바 아자 이엘라 겨니 테르게 나로랴 샤제 구다사오게 따신제 코즈님도 침브리스 급드드 잠바 셰단다 셰바오게 자게 뚝침바 모스니 코야 콜레말론 디아데모스 두스케데 시에요레스 순리게 다라리 두스케데 셰니 오마 순신다 샤샤 유호 군인이 아니 테르게 나로랴 게가 녀엘담브리스 디딴 차주 잠바 가르시에게 열어서나 아주 요거 제슨 빌레요 도스크 대가시기 열어스 디네 순신다 요호 테르게날 데네 녀엘 튼침브리스 순리게 셰든다 셰보 조윤다 조준 다가능신 난코르티게 티제 샤르캬 얍치 먹 시가야 침브리스 얍치 마오 포부니 기부제제 기가 댐제기 두즈 심제 네 챙둥 겜니 Nyesun ka kishmya ba deyo riz. Pogo dike ge kit kemni. Da shige nalol gyu chinze yapchin mao pobo nyigi zunjo gi nangmi kenshun changmulu jie ma lep se shab riz. Dine buul chinze ngokshi kemni sirngui la sogwe jala za chenpo dike gyabji ju lak zi sunni darane da shema yago dun ge zi zin damze dike li geba riz. She dren da she boga tundo gulo bu dago kashen damze 고현처도 잠바 시간 매긴 되네 콘서 창마 다시 라이어드게 티제 레와르슨주 자지 신처도 잠바 녀르 조녀게 테르게 제심 콘즈님도 침브르스 돈도 랑가 티기 시극하셔지네 따야 싱아지 포브르스 년제 되면제네 랭샤 출린리아 샤르 침브르스 돈다데 녀알 컨테스트여레스나 슝장 로거 미주 군기시 머룽 유주 계급풍어죠 Simge dukba jengi bion chebe bawe chonam chor mingyurji dagru chokbe ngansim shindu na zonba gyobbe juidu ngocharchi dingzhu karnang ngudri urgi gyang yuzam shikdu gangsar roi keng Dindas zi yores Dine nima ji nyiji qin cadu zamba khonzu shiyunga changgalan joani zou yunga shiyunga tukde jay cadu zamba yanglingda dingfegi nezu jidu zamba shiyunga Kuni nyeliya sungung mingda nyamdo zhouchang shigaya ma jaga chimbiris. Ma tingma nyi pambay jiliya yanglingda dingfei nigalo kapdiga lakbay nalol te shiaas jane sheba gochungs. Shibjane zu haqwa ma chungs. Zhouchang shigaya bubun badu sum yubay ganliya jagzay jigan jagyu lakto lan ting yu singe joris. Digyage kunzu bungro che zang ane bungju jigde nigalo liya. 조사식디 도르투모순 제네시기스 덴제 고야두스 제네시에브리스 순리게 게시드 고두잠바 하하 제제 게임 침부션 맞음 미초지 리디 카르톤 침이 기둘이야 슈가 용비 예네레 다펜젤이야 제지 가게지 셔뉴 메자 다레 기둘이야 슈야 부딘리야 조사식아야 봉주지야기 탑지지 때문에 근데도 두스케데 시기요레스 셔용 가베시다 존재 탑지야 근데르 스테야이나 두스케데 게치드즘바 순링게 Lantin yuda, ngani kigen jik zane, jakzai jang psonzang, nye shen gyog, jidang dung zay dike, kuya shing yor la, kuya jang gyog, jakzai changlo, nye shing yu. Nganzu dari, ting zhou ne, yun zhou gi, sasun kochi jaga yon gyog, lam sho liya, ko tuga yon be kuy jebe yina, kuya tenten, nganzu chilo liya, suga yon gori. Gap dudu zamba, nganzu zhu zang shige na lol zuje, pa zu china shong di jebe yina, dun chin di zhubi ya liya, tisum yo mari, dindze jene kende do. Duske de kye chidu zamba, ane korma ji yon ne, wushu jiu, danda, ridin, karzon ne, zhuzan shiga, lenga donyegi, sungjangi, magro liya, tedo duus jeje, nyesan shubris, shiyun ki, korma di mokju gondomba, wuyun deya, wanje shuga, denji shushu jeje, shebe gup dudu zamba, changangi gondra liya, lupeng da, gushin, daganangshin, rancangi budu sum, diye libris, di shugo, mokju gondomba, wuyun, Mokbu mitang ngabja thamba chin dien jobris. Shiyunga khonzo changmalo changa nalol ya suje deyewe mitige pa zu ngodro chevris.
2: 미티게 기도 나라려 아니 쇼야 임베 거다 기도를 쇼야

0: 근대지 땡당기 넘버디 락바점지 또 투버레 근대지라야 탐전하지에 쓰기 유명기 내든 디고라야이나 망고 춘제 집에 팁 디낭라야이나 송딘대지와레 콩 근대 송으로에서나 강시 기능 엄마라 세월 치바 담자와 집에 지강이 시대남으로 지강이부 당안돌이야 가는 때남으로에서나 근대식의 탐절학제 시기 유매 양나 탐절학제의 추인이 양면의 탐절학제의 체시디 있는 안돌리아 대남버리 지강 딩인인 낭에 지강 당보 강시 기니 응음을라 시숭배 강식세 주가라 강식세디 미제양 조카레스나 탐절학제의 체 강식대 사다다 다듬대당 다듬대 다듬대르와라 제장 탐전라제기 최강룡식이 떼서 강룡식이 세약이 된다디 디디 디가르야 응음라세약이 숨버디 응음라시버디 다 된다 가르대마드 베스나 탐전라제기 최강식이 즉두 응음에거르야 된강식 탐자와 대스과르 응음에거 탐자와 된디 치매급래야이나 냉규여바 시규여바 양나 정규여바 때문에 양나 안주 엄마들 로알 탐자외 튼디 세배치도 치마 정규여바 튼때문에 탐자학제 세구구여바 문지 치구구여바 추디 망구천제 대낭외 지강이부디 나돌리야 세시에당 모두 제바디 제장 탐절학제에서 근대지로 고구가 되었으나 탐절학제니 탐절학제기 최강룡시기 직등음해급러야이나 탐자외 등강태 세월치지도 직등치마 정교유배 등대마식러 주버레스 주버이나 득요래 탐절학제기 고등된주기 남바양 가르스나 미지거래 담달라제기 전기 주주기 남바데야이나 20담 제베이나 수균기 여와지 당라야이나 나도 딘데 요르와라 니지지메 담달하제 세야라 소바 균제지메 담달하제 세야라 소바 다그는 신기 여와지메 담달하제 세야라 소바 게시에치메 담달하제라 세야라 소베 조카르스나 수균기 제시에 당 여와지 당는 신시에베나 또 초 공도 시에베 초 시부디 토네 어디장 능그제 디딩에 담전학제기 꼴러야이나 오드시베 규림낭라 홍두 오드시베 낭시시부 대쇼라 홍두댐베 낭시시부 대낭라 모두베 고든댐루기 남아 저가자메 오드시주주예 我说 我对马车空了呀，俺做铁大，说是一万三百七度，要么呢一万几的百七度，念了呀，俺白酒经营的下节，一十八点子七斤的，唐伯伯那吃下，是那个明天的这下边呢，我就说的开的是呢，明日完了，明地。 당아돌이야 고등 가르 때마다 배스나 이기지기 이와암 남당 운주기 민잠 때마다 양마나 최기 민잠 때마다 당 운주기십에 민 딘데지 시에두자네 네 당 운주기세야디 근대지기로 쓰기와라 운주기수 러구야 금제 가르르베 라수학베 된다디게 네 신기와라 로알라 네 신기와라 은데 네 신아 파르기 강사의 시베 예부터양 요마데 루알라 제장 거비 문주스 민티다 러구베 금제 카르레 파르기 강사라 다쯔고바라 쏘바 야마나 파르기 강사라 고든디 시에고바라 쏘바 중외 겁라 문주스야기 민디 제레야이나 담잘하지야기 체 자외 쏘요레 빛하샤베이나 문주스야디 제레야 문주대 어야 문주대에도 부자워레 아디 자외 넘버 딜레야 카드 시에버드 베스나 탐절 하제기 체디 자외 지라 그 누버 카드 템버드 베스나 문죽 집에 민티 코드 식든 치매 급러야 정규 여바 시에주 여바 땡주 여바 소게 튼다디 냠바데 르와라 문죽 세야디 민레 민디 지라 문죽 데스도 전에 문죽스 러고에 금제 카르레 지금 치매급러 시에기 20에 고든 딘데치 누버 딘데치 톰바레 tōpa yinza dī rākjē xiebē gōblā nāpa dī rīglā kārī sīrē sīnā ngī chīk jīnbē tāmjā rākjē sīrē dī nā ngā zō bē tāmbu rūwā lā bē nīpa bē nā chā xā ngūn chūk yīn sē chā o ngūn chūk yīgī yīmbā kāngshī ngūn chūk yīn xiebē rē a ngūn chūk yīn xiebē dī ngā zō lā yā tūndā kārī dēmbā rē sīnā ngūn chūk yīgī yīmbā kāngshī rūwā ngūn chūk yīgī yīmbā dēmbē 주바 통우 딘데지 나졸이야 템바레 당군주 임바 강신 군주 인수도다네 군주 임바디 내 신규와를 봐라 근데 군주 이게 강신 군주 인수 파르기 강사라 다뜨거 봐 양만한 군주 임배 군제 시에 고발라 속에 내거블라야 나도 가려와다스나 군주 인세기 인디 제려야 있나 담절하게기 자지 자외 쓰여야 돼 차샤비나 다 디 자외질이야 문주 인대 시베 남바 디 차버 르발라 다 오는 문주 인대 시베 탐절하제기 체 때디 자와 디 뉴바 카데 터머르 베스나 문주 인시 주급에 군전 강이미 치매급을야 정규여바 시주여바 땡주여바 소그 튼다 딘데시 땜버 발라 제자 딜레야 담달 하제기 고든된주기 남병원의 시에베이나 베디디글 야이나 군젠 젠베 담달 하제 시에베 대달 시어급의 군제 가려서나 문주 이시 저급의 군제 다 치매급을 야 땡주 유베 튼디 땜바 인자 어 군젠 젠베 담달 하제 시에베 양아도 베 무티 샤나 디레 양베나 차샤 어 제신 문주 랑나 자 무중아 세 시에비나 시베 튼다 가르 때문에 베스나 무죽지바라 장기기와 가즈 유메디 제바 통대 딘데시기 터네 때문에 와라 무중아 스두자네 무중레야 여와치나 nga 유베 다 제바 통무 딘데치 바로 강사라 나데버데 와라 무죽 이게 nga부디 오나 소소 강당 강이미 세고보다든데 죽나 야마나 파를 다뜨고보다든데 죽나 근데 나시베 당기 민디 지라야이나 담절하제기다 조에서여데 계세 담절하제기다 자와이나 남바 가르쳐버렸으나 문중 아떼세게 남바 딘데지 차버레 사다다 따르모데 디니 담절하제기다레 루알라 나오나 담절하제기 라디 자와테 누가 가르쳐무르 베스나 문족 이긴가보 소소 강당 강이미 직두인 치매급러야 레리시 정규유바 레리신 땡규유바 던디대지 바로 그 강사라 다데버와라 제자 나바디리라 담절하제기 던기 죽두시에베 급러야 이나 이와진베 담절하제 시에버데 이와드메 탐절하제 인데 금제 가졌으나 나데 시에제 나부소수 강당 강이미 지둔 치매급러야 땡주여봐 시에주여봐 정주여봐 된디 땜바 인자 이와드메 탐절하제 와라
1: 생계 남부초 공감상 Tanda kinam tsui sin shimba tini, pen jong longjin nginchin legung pege longjin ki longjin lopchi le cienshi. Le jen di nang, pen jong lopda chemi gegen chimuwa cilin doji lani, pege da zhui ribie kwa la chidi nansi yubie sena yubshu.
0: Yang a zu bezi xa, bena ngunju jichi li juzu, 진짜오 세지게 빼딘데지 시에베이나 빼디 안돌라 튼다 가르 때마다 베스나 우주 지지 주베 코든 시에스네 죽두에 땅그 출이야 시에베 마와 퉁게 딘데지기 코든 때마다 와라 우주 지치리 죽스 진짜오 어딘데다 세지 시에베데 제자 송디 게지 디슈글라 야이나 응주 지지주베 추디 콩라 시에사바데 시에사바 인자 다 죽두 땅 추두 데네 응주 지지주베 추디 딘데르다 시 시에브르와라 게데 응주 지지주베 추스네데 낭드 시에메바체 월이야 시에주유바 소그 튼덴 괴베 껍라 야이나 야 감절하제기 체 자제 ngwen chogre, se chogre, wala. Ta kese pe dinde jikla ya nganzo tamzal haje ge che jawa yinna namba di dinde chawre, ngwen chog jichir juzu dinde te. Namba di chawre, namba di chawre

0: 第一他们在那些给车家伙第一当女巴卡的通报的白事呢我们俩都对给南北团的西北团大顶点级七顿七面胳膊了牙医呢给心差外国呢学就预备团点不着了团点把银子那么地理了牙医呢这些军长团结就给一万人的西北呢这些准备他们在那些是送不的
1: 现在红都俺这必须下界那么都对个团呢你这一点吧军人这一点吧一娃这一点吧这些这一点吧所给他们这下界给鸡猪肉汤鸡去你的俺这我都吃不得七点几老街三路当一十几七度在呢他们家我这边是呢他们家我的
0: 那我那那把的几个这边是呢那边几个买的其他是说说的样因为开局的多那下面呢我的松身边一往西部铁大说了西北团呢下面呢我的徐公大了啊其他个呢是唐伯军政这边他们在哪里
1: 军政这边他们在哪届？军政这边他们在哪届？是的，空都下边北京跟我们的西北人呐，我们就应对是的，那不就完了？哦，那不对了呀？那军政这边他们在哪届是的？那我们军政这边他们在哪届是的？肯定是个了，考古过的是呢，七度我们搞了呀？那七大区别团呢？军政有吧？空党龙有吧？
0: 今天团呢，七大区别直接康熙点，跟他恰恰，我就一个康熙，我就硬是了不着了。加上的，我就硬把康熙，我就硬是了不着了。快军政的接班人，空堂龙一百毛子的。加上就在顶点去点解，我们搞不了点白决定题，军政说点白七度，他们在哪届给车子加接，七面搞不了呀？那我们点白团康贴，军政说西班。
1: 成就预备团点半，那么顶点几个呀？那军政这边他们在哪解释了的？当我就应对是，我就一个一么康心，我就一个认识西北话了。我那英国边军政的七两个新的院的，我那怕都扛上了，打掉过的，连掉过的，怕都了也谢谢吃过的。第一呢，我就应对，民扛了扛头，给民是一个南京，我就就怪说，对不？这群七面个了，成就预备团点半，顶点几个呀？那军政这边他们在哪？
0: 解释给的，现在俺都背他的下边呢，空格老将了，中队统一啊！俺这个我们这边呀，七大区别团呢，军政养大的这边过来呀，毛的在这写不着了。这是他目标老将了，中队统一不得没写不了，空格老将了，中队统一是毛的小个军政卡的呢。
1: 打的军在长春呢，空格老将了，中队统一的。那下面呀，军在长春，军都呢准备天天军旗，老将难为讲哦，晓不得不？呀，别查下边呢，没打过赢，没打过赢的，就这应该说，高二位的，对头呢，七星五百说，当然能行个特警给下边别得不，我就赢的，扛了扛托的。 闽西一个南京，我们都九百七十，被敌人抢嘛，军在这边，他们在哪在下大的？这对我们搞不了呀，天天九百七点，九百七点几，铁打的马尾军在，铁打的血骨白军在，抗英被点过白，吃那天天，他们在哪在给拆家在，这对七面搞不了呀，我们点白团的，军在抢不得不？军在抢不赢仗，这对七面搞不了呀，军在点白炸鸡啊，那个是完了，跟他恰恰，空军老将了，准备统一。
0: 军队呢，准备天天军旗，老将难为将哦，是不？不得不完了九百十一的军队这边站着完了。第一呢，军队这边他们在哪解释不得的？过来呀，开局讲要的，开局都看的是呢，其中我们的呀，呢，军队有吧，是吧？
1: 这个新竹七百双的猛西瓦了呀！伊呢，军在养大个，天天他七百团呢，天大几点？他天大的点把地接了呀，他们家老家给炸鸡家家七面搁了呀！伊呢，我们西北天大天，军在成就有吧？那么人家就这，接着咸阳开就看到了是呢，军在点把银子，天天用炸七面搁了呀！军在点把拆将，天天起码了修不的，军在点把他们家老家给开就讲。 对，第一呢，俺做其他个，能是唐伯。
0: 군제드메 담달하게 시바디 다샤망에 지라기 낭스 니바 니지드메 담달하게 세디 고롱어드 슈기에 니지드메 담달하게 시바디니 공어야 만저 두르뚜타네 빼샤바디나네 문죽세드레 문죽시바디라 문죽데 세게 담달하게 다디 자제 니지드메 담달하게 점바 죽베 추지 모두 슈밍바라 디르글 시에버데 니즈드메 탐잔하게 시버디 컨데지글 코고우야르스나 치든 치메급라야 니직시에 덴바시버디 툰다데 마레 니직드메 탐잔하게스두자네 치든금메글 니지시에 치든 치메급라 니직시엔다딘데 덴베 코든데마딘데라 스그와 마레 오나 컨데지글 스그와르스나 응어머충에 니지강테 다 코든 치메급라 징규유여바 정규유여바 시주유여바 땡주유여바 소하게 된대마딘데 지라 시에버데 디급라 충에 니직세지 두가라 니직세디 민직라 코는 초과데 민대한 컨대직라 코고가르스나 지주급 민직 코고가르 아오나 민디라 대시에 치고가르바 민디라 대시에 치고가 유나 대예 민디 대발에 게디 따오 민지 인자 딜레야 라든 대시에 치아요 말에 오나 니직 이 컨대지 코고가르스나 지주민강기 코든레야이나 대시 지규유바 코든디 꼴레야이나 모두 지규유바 디네지기 코든댐바 인자 디거 니치디니 민이바 강시라 지주민강기 코든 진규유바 댐바 디네지기라 코구데 빼차샤베이나 더징아도 공레야 모두 송순베베 문죽대에서 더블레야 차샤 문죽시바디 지주그 민주와라 내는 지주민 인자 공이지양레 당우죽대 민시 이기 남경 원도 주배 이기 임배소 문죽시바디 첸테다 민테다 소유급의 경제 카드에서나 민시 이기 남경 원도 주배 인자 이는 문죽술러버레 쟤양아도 탱알롭중 제스인배 낭둔 카직다 조아제 빼다주 슈브나 아도 너머 숨주바 시바디 롭중 슈추버로 와라 순주바 때 순주바 시베 민디 코든 카레레 때시바디 자제 치매급러 땡규유바 땜으로와라 순주바 때 순주바 슝월라 지지쇼리가 순주담 예배 대달수요와레 시바드부타 다가나신기 응음을 러뚜롭종 채우로와라 난도 러뚜 시베 니직디 지혜라야 사다다 따등부 떼지 자제 러뚜 때 누가 가르쳐버려 러뚜 시베 민디 코든 직균 치매급러야 제시 겪고 인시베 튼다딘데 시땜으로와라 러뚜 때 코소아기 라르체규 튼 강시 레식 티잠도 뚜디 로발 코에서 러뚜 시바디 나뚜 시바디 딩에라 겐디 롭종 채우로와 겐디 롭종 채우나 겐디 시바디다 드롭이나 겐디 티 겐두시바디 자제 타정무 테시바디 자제 탐전하제기 체디 자제 겐두디 싱어지 팀베 겐타 미팀베 겐 다가능신기 뉴바제기 퇴연댐바 인자 겐두시 러버리 시바더부 니직진베 탐전하제리 이겁기 니직시바디 공라양어드 송승바 능신 민인바 강식라 지주민강기 코든 진주유베 퇴연댐바 인자 지주민 대시 교육유바 디네지로 코고고레 마도지기 민유도 줘라 코네 미직바지레 디나 내용어도 시야기 치다 낭스니바 니직진베 탐잘하제 시바 디고라야 예 리젠 디나라야 내 학제기 퉁기죽도 시야발레 니바 탐잘하제기 치다 낭스 강보 경제진베 탐잘하제 다 니바 니직진베 탐잘하제 니그 고라야 이나 어디 슈투바 예
2: 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姐阐 고스 키란 텐쟁 아니
3: 야보 아자랑 혼가 소야 다르다 다 타마 메트 교세시
2: 지다 러니 어 야야 하마디 주시 된 정도

0: 도루 켜고 유베 아니 레가티 카이네 칼레르 주도기 휴 거브레당 안서로 로버시겐 숙침부 미드유선바 만수 레게기 튜디 링도 단지 링베기 휴 닝르 침부디 데지 유디유선바다 강에 체베 급수 만수 등진 야고 체토기 유라 디마체 까지기 순다르 망부디 데지 규베 지레이나 정이 창로 용기도 세상 예산바라 다디나 만수 표미기 도슈 리성기도 미상메 지소딜레 펜토베 차와주고바 함 양나 지소디간 디튜도가 지구 냉외네 차샤비는 나제디 나라 참바탄 니에 지투부지 리성기도 제상 니에 레그디 야부주 군의힌 랑카디 나랑키 담바시 힌베 나랑 무투 람티 토리는 조컹도 지구 지제는 람디 야부시 인야시 디마체네 담티 토르 쥐베지리는 나랑네 담베 람티 노르메바신 추 레그디 나라 총결 나 레그 지겐 추 초르미도베 천안 망부시 총라 아마 망부 런이게 초구르 냠주미도베 장외 망부시갸 니 범물 냠주 톱총 예 범모 폐지 론이 다치 그 숨잔 레뷰 부족한 게 라게 달럽도서로 파면 내릴 거리야 돈이 제도 주도 급디디 응예 범모 니 아마 나제 도시부 리제제 뽑아 침배시에서 제장 럽도서의 범모 현재 있는 랑게 아마라 동주 다 동주게 공하니 도게 스티샤 니 디니 지구 말이 동주게 공하 다 동주니 서시 도시베 레그지 나타 저와 메스나비 테나 그랑니 지나 통제 되고 민도 람 컨제지 담비 이내레 텔레 랑니 징모살 기내리 요리 승기 아 뒤에 당하란 람디가 규신비 랑랑기 차차유라 사도 딜레캔 루규기 외난 처와티힌 마세 제출롱 숨키 시베기 규 총신 심 삼바튼파라 방부치신휴
1: 세간나보초 현재네 공도 센트분이 네레공기 직수체베 강중기 순기 시베 치지리 전례 랑초다 차근 강중 사도로 표현해 론데 직림 추기 시베기 지 휴송게 사드 품이 나제 루가기 꼬르꾸베 낭된 테시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계 공감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 전시구인 팅디리 전기 낭튼조니
6: 中国各地东周期企业图在聚年龄三百七个组别国堂中国初到延展江都前期冲这期国立市部初到延展历历期探视批评了让地切别国了
7: 米日期西别春年清团年年期都不需要给土连国西别国了龙个周周人一日金济瓦的新团年年期罗斯坦中国列王马王乔斯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이랭기 호아르모즈 초구르 베데 춘지 제유지 시바타 아리마기 이랭기 초가르 무티 각동기 차주 비규 인시 시비 고르소인
3: 잠러 틴디리 쟁기낭 튼십트 남스에서
7: 말리시 예서 지룽기 춤슝기 과페칸토 중국 비진의 용외 유고르웨 게난기 균주 록두 동주기 인시지디 외두 디뷰딩기 산에티기 쩨니 앙다라 다시 외 동주 제부진 Tenga yugur wa minyo wa shigi, ngumar ka zu jibta, ka kangshi jibti, taja dabdi shirang dongzhu gi cipji xin yun.

0: ogejin dongju gi lokuria dan sirlenga tele malaysia singapore ji gi gum nge dongju zeni angda gejin dongju nan ju gi chapja chebji gi gum nga bu ter ju gen gi gejin to ni sane di gi dongju le di gi zeni angda sir ni te gar dongju chu gi ba ji lo ju kong la chi ge le yu gor dun zhon de ne ngue le che ji mang bu xi qi gu yi yue ta ja sa ji min yu wa xi du la do ka ba kon ne qin ji gu yue 유고르웨 로지콘 말레이시아르 유고르도 용화탄 도르나 뇽서르 스마충 타제예 샤샤르 기그망부로 유고르톤 주급 라도 카발라 로탄 차기 유치 규림시부로 칭아 칭의 지구민도지 시부시 로코리에 게서 쇼아르기 중국 사간시도 유급 중국 유고르웨 지게드 라도 카바르기 시라 동주니 무주부타 규림시부로 까지 카시랭고미 사간녀 용긴긴 쿠르겐 류강기 땡가 총가나 쩨니 앙다 나초 쩨지지구 이유 다지 쩨니 앙다 지윤은 지금 두비 유고와르 뜻디부 유라 난초 양로 디분 두지 시엽시 기진 동주 긴지 윤긴 구르웨 로코리아라 사와 자람기 바스 뇽와타 과페 칸기 나토니 자제 주미구비 총가 도 자라 뇽와타 첸좀 돈 제주 치비 파라 시랑아 동주 디니 중국 유고르웨 규남 사바르 교르규 정시 랭군 바라 탈류 지사르 튀진진 기진 동주 기 나공 치기기 처지 뇨종 창보르기 펑림츠 로쿠리안디니 뉴잉기 앙아바르 립규 탈류 다원니비 치 쥐엥니니 치 니슈닌 바라 중국 유구로 외 로쿠리아란 제주 치체 퇴종 레갸지 갸단 추줄 하잠 바르규 중국 규디 동주 티 중국 유구로 외 콤돔 교수 침부터 첩지 치르규 치규 Tilengi jesa banggo gi chumdara ngarse songgang gi chungba misung gi sargui bara. Nani lunju nesung, Zhonggui Yugurwe tegara zanyi angda shirne ngui zhu cho bata, ngui mara jimmi gui bara jala nyuwara tiwe gyan dup dibun duji shibshi. Sri Lanka jesa Kolumbu ru muti songgang gi chungdu lashimu gyan tedan jawe njundu chori yu. Sane tigi zanyi angda Zhonggui ngudi dongzhu shibshu nan jitu chiji ziya tiwe nyo bata lechu tiwe towe chama lo dibu yunga yu. Sane tigi nyanchuru ki nyanzubi warasi na Sri Lanka chungdu chi shibshu la zamki sane tigi zanyi angda gi mala jitu chini gejin ta dongzhu mbo ne ngui zhu bar gyab yur che yu. Ti gyanchun dongzhu gi dabdi rengxi chiru chimba ma si sane tigi yugur liri pegi le gundi tiba ta chungdu jingchung Chengzin Dongzhu Malana Shugyuru Guji Chini, Nguzi Shibshu Gunbin Pigi La Ramdi Chibji La Yang Pendo Yu. Singapore Tan Zhonggui Benjuru Tan Rinne Biri Tunzu Gi Tsozi Shunpa, Zhao Guang Puyi. Loma Rin, Sichung Yigub Nibu Michu Rinne Tan Benjuru Songtun Biri La Gundi Dongyu La Shui Yu. Zhonggui Lopsu Tan Benjuru Nyozong Tsogba Singapore Du Tsamdi La Dianzhi Shubi Tan. Singapore Gi Tsogba Zhonggui Biri Chiba La Dianzhi Shubi Ni Kongi La Dun Shin. 赵光普仪, 推荐国民贵比戏剧给得不得住呢, 三年你比民尼中文他, 在就请忙的主角人而为官地贴不住人不是, 新加坡的得不得从干他, 普通人国的呢, 中干他撒干帕拉, 中国有国的为, 拉多卡巴基不起呢, 撒就看撒了, 有国的都给求给有几军图, 通过到基金东制他, 东制人不, 中国有个娘子曾祖所, 东制这些场面, 检查职为东制贴供了修一个月, 기진기 겐삼 주위 동주 티 콜레시비 기급 단서구 든주 튕겔 케부타 므로르 지 숨주 소주라 갑교르 치기유 므간기 칸냠지 전주기 힌두니시아타 로코리아 스리랑가 아르헨티나 터키소 콜레시비 총점 만보로 쩨니 앙다 냠지 냠튜타 냠레르 구디당유 레리능구기 미니 밍아르 나공치난기 동주 말라 지튜런 용유르 군디동신 유바타 Tekiobi Sagongtan Zezugi Namba Gyunchi Mibara Gyachir Chini Dongzhu Tablam Tiwe Nama Chintu Kyuru Yuzi Dengyu. Zhao Langi Ushu Benju Riba Kejian Dongxi Miao Yi. Mi Gergi Sagongzhu Wen Zezugi Chin Mawata Nulam Gyachi We. Chiye Chungdu Gi Mima Shogor Gi Zizhu Tanglin Chizhi Gyuntu Nga Gisin Chekyuro Pendo Yubata. Mima Shogor Tiwe Mawi Giji Chomzhi Chu Pechu Chekyuro Mengxin Dintu Bi Ngunzin Chik Yubashin.
1: 年谢矿业绩加催类团增速及重启多面给四除个楼数间谈错到竞争讲座间所提及中国重债期可能是被错到竞争里这期谈是批人了滚地动气给前点被女不等于解送于不是 계지 개출리 튠선조기 개출 쿠류 송경 원유량 관계 총도 급 개주 갭시바 진데 시비에 세니슈 뒤니네 나베 세진인파 전조티 런던 지게 부조 접시 도밍기스 서구베 제지 당린 지급 중국 초근 열경타 초주 초벼 소종타 롭소 초신 추구타 수준 소태 계지 개출리 튠선조르 냠용타 제뉴 버친 코든 체규 중국 라제 사바 낭진 치바타 첩치 버규 낭진 치바 소기 랑초기 계지 개출리 튠선조기 추도르 섬시키 시진서 강리 코든 체규 중국 모튜토 조링추 시제타 라제 사바 키르용교로 거수슈교 인시 송부시 도민기세 초거 록슈젠타 정구젠티 중국 열게 하장 첨부중화티 초신 초가 두진키 뷰체 태가르 용토 동토지 송부시 중국 첩지 벌교탄 티신 니뉴탄 롱뉴 탄두룹탄 각동냐 찬소 라제 사바 사비티 마조버친 체규 마저 대다기 콜리시뷰 초도 견진 리지기 장도 초교로 피짐러 군디 동교로 편도 교배타 중국 장계 급기 초거타 점링키 선내망부 초계 장도 초도 견진 발캠 남찬나 후타 슈유 남찬 대다리 툰베 다다타 직두기 라제키 계급현다기 탄시 피짐러 군디 동와 갑교로 체교로 편도 첨부 교배시 피계 조심의 계급기 갸출리 툰 누부주 경고링급 도민기스 테네기지 갸출리 튠선조기 민예 레게 존해지시 전조티 피게 조심비 계급기 갸출리 튠누바 제보체니 로결 코슈기 캡콘 덴키 치초고만세 콘솔 고잉이기 갸결 톱교로 줍치간 치초지 손유비시 콘키 중국의 계지 갸출리 튠선조기 서구 망보르 비외 남차난 슈바 도난 총유진 콘키 남찬 대다기 초도 견진 기체진타 라제 비리 체교로 편토 유비 중국 모두 표송 총배 냠뇨 계지가 준리 둔성조수 키르규 정화유 天安最 계급카탄 라제 냠리 치다 삼미체바 리수 동교로 편토 유지 송유비시 도민기스 제지 당린 치진 增조体 조부 미비 중시 주문기 피짐타 전롱양令月 계지가 출리 튠선조기 계출 쿠류 송경 언행간키 니동이가미 니슈쟁을 외다와 시발 계지가 출리 튠선조기 조부 미비 중시 젠시라다 고르키 칠신러 촉첸 제며 원간 로티 다와 주발 중시 데이터 로지 날간 체규 댐비 체브시 도민기스 니찬 소비 계출 쿠류 송경 언행간키 총도 급 개주 갭시번니 콩맹계 갑라리안 돈좀 집에 고급식 인배 푸스인배 주시타 조부 미배 좀시 철슬러 식내 갸르토 주도르 집탄 챕지 도쿠르 지구배 캡곤 창말 따도 집탄 지 피짐티 외미 직탑기 주시 추치 인시 손유비시 콘키 주문러 미튠배 차유미 원간 삼차미자외 계지가 줄리 튠선조기 레게 존에 카세 수니 곰답지메 자주 비교 시에지 송부시 콘키 촌돌토베 중재러 켈린 강리 나와 단지 콜레시비 초도 긴진 리지 장도 초교르키 조람토 모투 둔초수 규규 시와 유지 송유부시
0: 听个边子们来了落金军动军女人中心预警不久的谈生心天都内月了麦处谈东都阳芒不中心月我是说那有人给东都特动就地面不内为啥的社会麦处跟内所论为帕的说怎么里麦金你不就地内落解决了咱们松几个天个团体了米及拉里亚看中地主面边蓝西都卡的内月你都你撒松略到我身边次也就用个你 中国共产党党团怎么连西党给托人们两名从对头可能是被西北车过森林啊端地西北别的了端地西北给建的了追过吧团西北平均接下的松年西北给东都了追头吧切过吧嘛西北端开了端地西北其他开发跟东西里给我接起归西松吧是 全国天里中华一西北给端江极从密集被参议局被随军了造化出不谈中国那边停入前期西地批界给冷不的局被朗林给电子了西促年 Muna chugi niwi tanja wara, nama nyamne tan, mitunba tan jende kienbi zemlin dira. Ngancu, mi rigi siebe chune, chemdun nyamne gi topshu gyardu langci, tazu mingdun gi sengsin le tardi, lagdan jene kola shibu rengxin gin jenlong

0: 하대 작토 제돈된 빈중규로 냠도 수토비 챙규체균 튀긴규와 세도치니 중규르게 로고치구 니드윈 점린 슈샤기 민슈나 주비 이랭기 구라이스덴 포자타 예스레기 텔레위브 캉가르 총규 레브넨기 티아르나 중치라 먹추기 미지치 도르균 포업시 티니 소바단 너슈르 도르균 포업 잠마세 미지기 튀무기 첸시다 균진의 매균 포업시 티웨양시 Nyamri yazoge chongji gu di li si, zemlin di rangna kangshar gi torshi tongwa ta, gadun zogda meba si nyamdu nebi, nyingi tuygab si du lipshin du ji tazi zha yuwa si. Mokchu ni mi samlo le chong si yinbi, mi samlo ro si di songgyong gi songje ji zhunggu. Kuala shibyo shibye chunggu zawa ni, samlun zhungzi ni dungtu gi sabyon zangsi che gu di si. Tien zemlin gi shibye nama rengxin le zinjo tarbi da ni, shibye camara tūmū mēyīn bī cōnēn gī lōchūn dūyū bī ngūn zīn chīpa tā. Tē mī rī yōng gī tūmū gī rīn tā tār bī dōng wā tā. Hībā lī gī nē tūn jī chī shū cū shīb chī chīng. Tē shī bē gyūn zīn tā sār dū lā tōng jīn chī nē. Lū gyū gī chū gyū rīn mū chū nē gyūn dō lā kā tē chōg bī lōchū dū līn chī bīn bū gū chē yū lā. Gī jī jī chō gī mī chū rī nē bē rī tā nyam lē lā shūng nū gī gyūn bū gū chē nē. Laksam sume gi gaji shuri gu, shibe mintuwe minnam gi penzun gyulu ta samshi chi gu si dun yu. Chamdun nyamne lengpuro lu yu yurin din yu ba di. Kola shibu shibe chogu ni, zhonghua yi shibe lu yu gi mengshi denbu gyagi ji shi. Tingram zemlin gi gangay la kade chogbi zhonggui chushi shinbi ngu ni. Kola shibu shibe chogu ro gaji ji chogi kelin gyagyab nga tom ni. Nyamzhi gezo ge chweju ta tixin, chong ni ta chong man gi yi jina zo na ting ma chi yu. Gop dunju tuan gebi nyamzhi gezo ge cao jin to, jinda chubi ci ju ni ti, xie bie gezi xue ri gi gizi ni mu ru dengi chi bu li. Ndu xi ti, kwa la shibu lam su zheng xin gi gui zhi du kiro ta. Zhonggui chamdu nyamne gi lo zhi ti, kwa la shibu jue yung chu xi, su nyam denbi lak lin xi dun gyu wa cun yu ba xin. Xie bie pen zu jie xe ren zin bu ni, ngui sum tuan gyu ru tu ba xi xin. 年度二十九日米兰军队我在郑州给国足在国托中国钢筋热压开建朗朗期意大利平面路线开建巴多里塔尼姆托沃林皮勒丢伦布西巴追踪切不谈埃及给卢克斯若中国塔埃及给尼姆杰纳在东西不如卡给卢局给铁度七年西北千不尼给戴松卢局停度苏别里托巴索 西北边的团平均接西人进步提欺诈党措施特别过年关心去中国国立西北西北全国老大的胡大七星预警一些西北给各级学历给操心团两株领地怎么能用日币操心国立西北西北各级学历给部长人币冲突所人不忙为各级列地组行 企业和中国的用为推荐团内对的四句连锁当地必须的那个别的个结果那么那错别有不是平均江北团重置托把的七八地罗萨邦国促长年几个忙别四句民的开进中国人总的中国的参政的局别策略出了芬兰给总理欧尔布伊车娃企为你的确定那清啊那位破绽了大国的情形 토지 강지 체다르 집이 팅럽진기 총결 디네소 원자망아 종일 인위 포장테르 시신도 나디 냠레 냠지르 모자르 침부기유 인지 우주륜지 사다모이 롱웨 랑친 지브시비 베창디 점링기 유롱망부 태동야 중국의 차용내 시도 투매지 장부르 송신 공기 중국타 나르웨 갸치르 띵스비군인 지지체버니 내다 용수 세도치네 나르웨 투구창와타 튜럽게 랑자르 창비 저완주비 쳇듭시 인비 문제나유 참제르 용게 남비 뇽도리 니루 스무시 덴바디 타진 점링기 내드나조 타르도나 시베 남아 정신 태라 문제 칸지 치비 내드티시 기급서서 팅럽진게 줄람니 티게 튜무 민비 시베 균진의 자와 초부타 정주 장당아 장외 피게게 능부 추십기 키와 젠초 치미중 중국의 뒹케게 넘줄을 띠니 zemlin pekye ge gyurim na nyamzhi hurda chebara di. Zhonghua yi pyu zhiong sui gyu zhigne tiye ge sardui rengxin ge xin gyur ta, sardui rengxin ge pekye ngun gyur chungwa ma si. Xiebe minzhe wa ta, nja nyam nga neba ta, pen zun lop zhiong ta jieshirin zinbi chu, chemdun nyam ne tubar ya denpa nun di che yu. Xiebe war gi kebar ni dongdu gin zhiongzi yin mi wibara, pen zun gyongbe ta nyam tu yar gen zhuwin gui shu zun gyur gubi si shi. Nyamji Gyeso Lopsu Tsenriri Nezen Zugi Jigyeb Lecha Suba Bokuwa Yi. Kola Shibyu Shibye Chwegu Ni Zemlin Piuwi Likki Si Riji Dingjo Chi Yu. Yolan Chewin Zemlin Tu, Longa Tsen Chiongo Bi Ngo Tsubi Junggu, Shibye Nzanyam Gi Songkyung Bata, Shibye Biri Gi Lagdarba, Shibye Yartun Gi Guntiba Jie Mutu Chi Ni, Miri Gi Shidutan Pekye Gi Chi, Shibye Chwegi Ngene Rengxin Gi Topshu Mutu Jinggu Yimbashi.
1: Lojong ge kheb nipyu wa chinti chwa zuni lo chuchu shi nga khurwa ta. Lojong za zho lo yang sui kyu. Lo chuchu shi nga shin lakdan chi ne nyam tu kyu pa ta. Lojong ge kheb nipu sui kyun ki kimzi za zho ne cho yong ki tabju nyam le zhok dar rinpor chie di. Lewan ji kyun soba zuk yong mu tu ting sab du dan yu. Ge kheb nipu chep si te pin sun yi chi che kyu meng shir zin pa ta. Nyam le nyi ki chok dun tu chie di. Nyok zin chi we ge ji tu bop chu. Dendi nga le tuin bi wei. Kimzi ge kheb war za zho nyam le gi mikbi sangbo tuib ma si. Gya chi pike zho xin bi ge kheb gi tuin zhi nyam le ta lak dan zhi ne pike dong gyo ra jie si ta lak ling ki ma bi ke qin ko tuin qi gyo. Lo zi ge zu lop qin ge jie nyam le chui gun zin. Zhong kui xim ju qi le ke jien mo na le. Cheb si te pin cun yi qi qi ba ni. Ge kheb ni bu tui rab gi gun do le ge wei mang do da bu xik shi. Chek Dong Gubge Chuchu Shiji Lora Chinti Zu Cun, Lo Si Tan Zhong Kui Tong Da Par Sum Tu, Da Wan Zhang Yam Tan Pin Cun Neng Si La Ti Chu Mi Chi Ba So, Ge Ji Zhi Wei, Chi Zhe Cai Si La Zi Song Ne Ba Shua Tan, Pin Cun War Pi Ge Zhu Wei, Lam Dam Ka Chi Ba Zin Chu Chi Ba. Di Wei Ki Bian Ki Chu Si Te Pin Cun Xiong Di Tan Lang Cho Jik Tun Chi Ge Yue. Chong Man Kadito, Gekab Nibu Tunjor Nyamle Tan, Chong Man Ringlu Laglin Tarni, Kuala Shibu Jukyong Gurju Nang Huda Shu Yu. Tietan Chepji Cho Nibu Pekye Gi Tepju Jitu Ding Sop Che Di, Gyuji Lamjik Nyamjun Tan, Lo Si Gamsa Danbe Gekab Ti Gamsa Jiwe Gekab Du Gurwe Tepju Tan Nyamji Nundin Che Ni. Pekye Cho Shibu Gekab Gi Tumu Lang Cho Din Sun Tan, Lo Chang Pekye Tonyo Mibu Ne Tun Si Guru Rung Nu Dun Di. Zhang Yam Tan Pin Cun Yi Qi Qi Bu Le Di Ni, Chuo Ni Bu Zhuo Yu Rin Pi Ge Zhuo Wei, Di Wei Meng Xi Dian Tu Dan Yu Ji Ju Yu Bu Shi. Mo Na Li, Pin Cun Ji Tu Qi Di, Zhong Lui Jiak Lam Le Di Ni, Sa Kong Nyam Le Gi Cai Xin Du Yu. Bu Cai Tu Wei Gu Ni Gu Ji Lam Ji Nyam Jun Qi Bi, Cun Da Reng Qin Ki Le Zhe Xi Yin Bi Wen Ni, Lam Ta Shi Bu Le Ji Li Qek Dong Ya Mi Sum Chu Suang Yu Bi, Zhong Gu Tan Lo Si Jiak Lam Ki. Kuanming ne wan tian par ki jim jui ji lam xia tong tum ne lo si gam se wu kui ki gak tum ka ne bè di si di wu lui qi ling ki sok jim jui lam ke qin du yu mi kor xia tong tum ne lo si song wei xin jiak lam ki chok du pian zhe gyun tu ngang tun yu mo han ga gu gak jui li qi qi ru qin pa tan qi ru nang jin ki ngui so ga gu jui wei tu cu ngui se tu bi nyong du qin yu Gensam zhu wei sok zhe ma ne qie qir cha pa tang, yi xia xia lu xing le tun zi zhong kur xia dong tum ne, lam gu gi bom qi cong so du zhim tun le gong nyur gui zhi qie yu. Gensam zhu wei yu gor qi zhu mi kor ki, ge ke mang bu zhu kong tan zhi tu qie bi, ge ke mi bu mang co war ki par ta nye ru qin yu ji zhu yu bishi. Zhong gu ni lo man du ma lu si qi ge ki meng wu yung kong ge ke qi shu tang cong tun zhok de zhou yin. Cho Nibu Xinglai Tan, Nugu, Mengxi Zhi Gui Zhu Zhun So, Kepku Mangbu Nyamli Tun To Du Kyun Ni, Mang Le Pianpa Top Yu. Xinglai Nyamli Ki Zhaq Dang Cirsi Ngui Se Tui Pa Tan, Gensam Zhu Wei Ci Kui Ki Bian Jo Gingu Din Si Le Kurim Dian Bian Ang Gun Di Dang Wa Di. Dong Chu Dip Su Tan, Nyam Zhi Sun Su, Lak Zai Ro Gyor Chi Che Pa Gu, Lo Si Ken Dian Xinglai Tun Zi Zhong Kui Chom Zhar Dun Ro Che Gu. Chato Tsong Tun Ki, Chong Si Peke Le Gundi Dan Ni, Xing Tui Le Babar Shukyur Yong Ro Che Yu. Nu Kong Nyam Le Gi, Gen Kam Tam, Pian Che Le Da Do Chi Ba Tan, Zhong Gu Tan Lo Si Gen Cam Le Ge Wei, Cha Zhi Le Zhe, Zuk Jun Chu Si Le Su Dan Wa. Cai Si To Shu Ge Guo Ne Nu Ju Kur Yu Song Yong Chi Ba, Lo Shu Zang Ma Gun Tu Ngan Ge Wa, Zhe Chu Tan Mei Gong Zang Bu Sa Kong Ki Jiang Do Nu Gu Xia Dong Ki Zhu Lam Du Ba Che Che Yu. Nama ngi pian ki nyam le chitan je ti, peke ki kipo tia kar shirim tu lepa che ne, gekab nipu mi man ki digi chi ru dendi dan yu bishi. Mo na li, mi chu ring ne tam, shu nu war biri che ne, za ro gyun zin ki jung gu zi sam jun yu, gekab war ki zhwa ni, mi man war ki zi tun lu tu yu. 中国团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 tang du ne, sar tar chi le mang bu zu yue ji ju yu bashi. Jiang duo nyam le sar du chi ne, gyun tu pi ge ki gui nu sa ba pi war chi ba. Kuo le shi bu jiang duo chu gyur tang cheng shi jeng ki pu gyur le chuo ne, lo zhong ge kem ni bu sar tar nyam le ki jen lam hu da du yu. New York Sabe Kepkonte, Gensam Juwe, Wushu Namchan Chide, Twinki Chibutsubata, New York Zanga Gunchemi Bar Chitun Chishin, Gensam Juwe, Lokjar Dine, New York Zanga Yamju Tubachi Chedi, Tani Ki Mizi, Twinki Tokur Ramdi Chegu, Tengzin Benjo Kepkonsu, Tumje Yurtu Sawa Tobyubadi, Nidong Kami Nishu Zanga Lu, Tengzin, Losi Shibi, Cheshi Dimbung on Twinki Chuata, Chongetan Chong Sipki, Chindung Chaga,
0: 군퇴강퇴구청토침바 Zamni Gigab Kagi Jawan Nirishi Mandebara, Chisab Dunjawe, Turabi Jemjungo, Shibe Mindua, Yudu Chigdu Chene, Penzu Nyamji Yungu, Shidota Nyamju Tubi Jibi Rene Tungun Shimuni, Gayi Gin Zamnila, Longatongi Wedong Barwe, Zhonghua Yi Shibe Gilu Yu, Chumjeng Wenbin Gendukurshin Yu, Nyamji Yetso, Lobs Tendi Rene Zanzu Su Gundu, Zhongu Shungzup Chemowe, Tene Tobi Tumi, Yangshin Yuki, 给一你们怎么来了中国一个通的剧本嘛是中华一岁运人来了呀人们起别卡的是扩展起呢那么有助关于中华一岁别给天气设计养别那天念度错了不起源怎么来了当局觉得既然明别给一人那个那么人性的经济给一民这话的当局给完成这样的话托不起归于是什么是 냠제게초롭수센리르네정조기기지레디티토 Dunketa, Penzu Jesirin Zimbi Mungsito, Gigabka, Sidinam Neta, Nyamle Nyam Yegi Pegi Tablam Tsuship Chikun, Lomaji, Nyamji Yeso Lobs Sendi Nizan Zusu, Yundu, Jungu Tumitsobe, Nyamji Yeso Gayi Nimuta, Shebe Lingmungi Gizi Nimu, Gizi Pagi Nimuso, Tuzi Kajin Dini, Rikshun Jolita, Yisuta Rimu Jimdun, Chazen Womdun, Chibi Logdipso, Ringigi Chikunama Biota,
2: 切过他的鱼几个不开个凶策呢 给一级空度去把它给一提三六切出它人类水军的协调体外定色起归别提吞把用特它没吞把塑胶了恰进准确偏准之对于老子性命运呢给一级中华一些别提些别现代念度体外展念给蒙西托给这学历起的体外军论把它起个学吞你提到呢去呢些别别的它偏准接些人进把它给一年的给了开进特别有其他
0: 공기 나르네 타바라 게이니 창슈슈르게 천다시 예네머이 티니 미지기 시제탄 제동 핀주 지투지비 추기된비 제삼시단 자와라 미지기 튜무기 자지 슈샤시시 게이기 튜유진비 슈긴의 디니 게인디니 점린 지투지비 니슈시도 효르디 미티웨마와 핀주 샘데니 님바타 핀주 삼시토바치규 게이니 뮤세드윈 체베니 게이탄 지위 푹삼기 렁부삼메인바라 점리시드 냠네타 미지긴 종교로 치다라 체디 냠도 뒤비 제돈 덴빈 종지 티웨강 인시 송도
1: 니에찰 이렌 이슬람 서지 송마루 카키 초마 먹지 쉰베 이렌 키 호르무스 조코르 춘진 타지도 체교 원교로 총유바 마세 판주 총원 집에 주신라 조교 총원 제국에 랑저등 유지 세바타 콘키 호르무스 조코키 나콘 당완라 제뉴 치미종 치게키 주신기 출름티 규급 니바르토 이렌 초기 수비 직수라 지송 쇼고 대남 버스기기 람네 틴동 체교제 추유지 내제 체교 콘기타통 어리마키 버스 초코도 송웨 젠완 주지 신유지 셰바마세 태동 이젠러 나바캉롱키 초도 각동티 카데조베 누부유지 갸자간 체유시 니투 어리마키 중앙 멍지보이 내주비디 어리마미 닌티르 어렵게 추초콘수 추신신난 주디 어리 이젠러미 베초게 각동탄게 외 토부유비 총주식러 십시 체유비타 추진티 이렌토 미규바 덴키 총지 시내 류유지 시유 어리마키 중앙 멍지뷰터통 어리마키 위샤르스쿠시보르 모투 차주 비신유바마세 터통 지규 각동랭게 라다체디 타팔 어리마키 랑체워 추신 숨주솔구이 조초 교류유지 시유비신 싱글링게 콘셀리 체년준슈 케미마캬슬라탄 조가이킨 레첸김 쿤난케 제시상블라시 디타니 키랑기 수조 딩규
0: 바세강기 제니 앙다디 시비네 규제튼유타 십실기 체진 세부통토비 로데부낭초
2: 제무디 잠바 차당아지 농참규비네 디타니 앞엔도 여시
3: 디타니 키랑기 시어부어도유
4: 시엘라 주베지리아 콤보갸베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구지
0: 내가 두두잠바 강고르 쉼비는 류중 용외 마체 텐도야 랑고른 가비니즈레 유튜브르다
3: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0: 케니 이와치나 튕구 양갸르 피쉐동토
5: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쳔부여시
3: 디타니 튜타 남바군도 토낭 차구베 창완시기
0: 류중게 강람 원장기 주시기 디구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3: 디타니 중국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
6: 편정롱친 년칭리혼네 중앙미망 군경롱친리혼기 표게리친 규자치찰
7: 단단히 삐진키 추수개바다다시
8: 全中龙青年轻力混迹，推开龙青年，看到全中生就娘家的前书记，全中龙青年轻力混迹，推开龙青年，看到全中生就娘家的前书记。三百零几，公康上，体力呢？平常送别菜煮过汤，技能啊别菜啊，热菜明麻子。
9: 听地里才能，小姑娘听说你，我是新女推荐下参数，积极促进习近平去七连进天，加强新农村，扩散新定了下海，北部土林全国设备规模能会，让全体社区客户新来推荐他们进去的，节目积极给来中卡，点地主心预备过路，让全体健康可有得十三零点零七，张惠鹏三对操盘。
5: 唐庆三头，百不通林前台，别给健康松解、健联前期来给全部配合。
9: 我是艾水人，他是考虑增值前线村，托人出租我们的国租地，创建增值前年，年租别两三五百的前别过了。
5: 开设监管所，老能给看，新秀明年班，看个空间给操完，人心预备过上去。下面的听地来参加农村新政策，三转台。
9: 我是小女推荐下参数。
8: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